안녕하십니까. 저국의 방방곡곡에 붉은빛 축복이 물결 치는 7월인데요. 전국 각종 인민들의 축복 속에서 당 창건 성대에 맞이한 중화대지는 환희와 열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고향 인민들은 조국 발전의 위대한 여정을 돌이켜보고 번영 부강의 희망한 앞날을 바라보면서 조국 건설과 고향 건설에 힘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창아마당에서는 환호와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고향의 번영 발전을 찬미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우리 함께 노래 고향 꿈을 감상하시면서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봅시다.

0: 성도 천태 요구르트 유한 회사의 리계화 총경비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청도 텐타 일로도 슈팅 유한 공수 총경비 이계화입니다. 저는 회사를 대표하여 전국 각지 일선에서 힘차게 달리시고 있는 요구르트 가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드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노래 한 곡 올리겠습니다. 해변이 아리랑입니다.
0: 네, 그럼 청도 천태 요구르트 유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일터에서 힘차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면서 노래 해변의 아리랑을 보내드립니다.

0: 한국 서울에 있는 리미자 씨가 연기 씨에 있는 오빠들에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미자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온 17년째네요. 코로나 때문에 오빠들 보러 못 가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계근 둘째 오빠. 2년간 뇌졸중을 앓고 있는 큰오빠 때문에 고생도 많았는데 5월 초에 돌아가신 큰오빠 뒷정리를 한국에 있는 자식과 형제들을 대신해 혼자 너무 고생했어요. 형제들 모두가 오빠한테 죄송해하고 있어요. 둘째 오빠 설상가슴으로 또 사고로 병원에 있다 하니 어쩜 좋아요. 둘째 오빠를 이번에 명춘 오빠가 와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항상 오빠 곁에서 고생하시는 둘째 형님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이계근 오빠, 이명춘 오빠, 둘째 형님, 오빠들 뒤에는 자식과 형제, 조카들이 있어요. 나는 오늘 오빠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가도 오도 못하는 자식들과 형제들을 대신해서 오늘 연맨TV 요청 한마당 프로를 통하여 노래 한 곡 신청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리미자 씨의 오빠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그림 같은 내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0: 7월에 들어서니 들에는 푸른 벼파도가 넘실거리고 산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무르익고 있습니다. 절강성 항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기옥 씨는 여름이 되니 고향의 푸른 산천이 그리워난다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박기옥 씨의 고향 왕청현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살고 계시는데 요즘도 농사의 박차를 가하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우리 요청하마당 프로그램을 감상하시면서 잠시나마 안방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품 동고동락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11시 다 넘어가는데 손님들이 들어올 때 됐는데
2: 좀 있으면 예, 손님들이 막 들어올 겁니다.
1: 그럴까?
2: 예.
1: 어머, 손님이 왔습니다.
3: 야, 그래도 맛집은 이 집이 최고지. 야, 미선아.
4: 다리서? 어?
1: 아이, 난 또 손님이 왔는가 했더니 아이, 어째 또 와서.
4: 야, 그래 나는 손님이 아니야. 응? 야, 오늘 점심에 우리 동창들 모이자고 해서야. 내 다른 데 가서 돈 팔면 어떻고 차라리 너 집이 와서 내 상꺼도 올려주고 시루 붙여주자고 여기로 왔다.
1: 아이고 시루 붙여줄라 시대배 싹 날아나겠어.
3: 야, 정말야 기분 이상하게 말한다. 야,
4: 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 식당의 절반 주인이다.
1: 그러니까 더 문제란 말이오. 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장사 다 해야 되는 판에 맨날 와서 외상놀이만 하면 어떻게 내 살아로.
4: 야, 야, 그거는 내 수익금에서 자르면 되지. 야, 니 정말 야, 옛날보다 정말. 많이 변했다. 어? 야, 니네 하고 이러면 아이 되지.
1: 지금야 집세도 이제 석 달째 밀렸어. 그리고 대출금도 못 물고. 오, 난 이제 이 집주인이 그림자만 봐도 그저 다리 후두둑 떨린 게 정말 못 살겠어. 못
4: 됐다, 살겠어. 됐다. 내 그럼 우리 동참하는 여기서 아예 하면 되지.
1: 이거 하든지 말든지.
4: 어, 아, 여기로 오지 말라. 우리 다리 옮기자.
5: 그래다가 그 부사금 3만 원을 월세를 빼달라고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1: 아이고 걱정 다 하지 마. 저 사람이 젊었을 때야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야. 내 집이야 이 미선 초대부 집도 꾸린다니까.

0: 꼰대라면 아니세요. 저도 사람인 게 간대서 그렇게 하겠어.
1: 있어.
2: 엄마, 손님이 왔습니다.
3: 아유, 이 집주인이 목소리요. 또 집세 받으러 왔지 않가? 예, 아줌마 날래 들었어.
1: 이야, 뭐든 무서.
3: 예, 덕분이요. 얼른 여기 앉았어.
4: 야,
3: 그래 그 집에 아줌마 건강이라 어떻습니까?
4: 아이고, 그래서 약을로 억지로 비치는 게지 뭐. 요즘도야 그 병원신 제리제 때 또 한 7,800 어서 왔다. 아무래도 또 입원한다는 소리 날 것 같소.
3: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배달 주문은 두문두문 들어오는데 배달할 사람도 없고 여지간에는 어떤 데는 그저 예, 손님이 한상도 없었구만.
4: 예, 정말 답답하세요. 이 코로나지 뭐지 이게 빨리 없어져야 모든 게 정상으로 회복되겠는데.
3: 예, 그러게 말했구만.
4: 가만 있어야. 야, 무식해라. 소염제를 사가지고 오라고? 야, 알았어. 내 인증 사가지고 갈게. 내 우리 노친한테다 약 사다 주고 다시 올게.
3: 예, 예.
4: 야.
3: 어머, 어제 또 온다. 나는 이 집세를 어떻게 해라.
5: 사장님. 아이, 저 뭐 하늘이 무너져도 고산할 수 뭐 있다고. 너무 걱정하시겠지?
3: 됐어.
5: 무슨 말인가 말하셔. 그저 얘 나르석이 내 쫓지만은 된다.
3: 제 알다시피야 여지간에 영업이 아이들 제품을요.
5: 예.
3: 그래서 글쎄 이달에는 제 월급 주기도 힘들단 말이오.
5: 그래야지 된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집에서 좀 휴식이 많이 되겠어?
2: 야 사장님, 나를 내쫓지 마셔. 사장님, 나는 우리 아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우리 엄마도 알츠하이머니까. 사장님, 그럼이 이번 달에 월급이 무슨 할 조금만 주셔. 그리고 다음 달엔 절반만 주면 된다. 야 사장님, 우리 집에서는 내 일을 아이 하면 아이들 이제 뭐니까.
3: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야 정말 방법이 없어.
2: 나도 사장님 사정 잘 아는데 나 우리 아들 공부 뒤수승도 시켜야 되고 우리 엄마도 약을 안 쓰면 안 했는데 난 어찌니까 그래 뭐.
3: 그러게 뭐.
1: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신경질 나서 이게 더는 못 넘어가겠다. 야 미선아.
3: 어째 또 왔어?
1: 야, 우리 오늘 결판 해서,
3: 뭐라?
1: 네 내 투자금 4만 원 당장 내놔.
3: 미시게라, 지금 장사에 대해서 집세도 못 내서 공무원도 자르는 판에 그래 나는 죽으라는 게요? 야?
1: 야. 그건 다 네 사정이고 어쨌든 내 투자금은 내놔라. 아이 오늘 전화 어쨌다고 거기서 울며 그려.
2: 아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3: 야 정말 미안하. 내야 요 코로나만 끝나면야 아재를 꼭 쓸게.
2: 아이 그게 아닙니다. 이분 아이 정말 해도 너무한 게 아닐까.
1: 아 나도 먹고 살자까나 방법이 없어. 식다 영업 따야 되는 판에 내 돈을 여기다 쳐놓고 무슨 뭐 호망 썩일 일 있어. 차라리 어디 나가서 마스크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내 다른 장사를 해.
3: 오빠! 오빠 그래도 이전에 한 말에서 야 오빠! 오빠 하며 따르던 정이 있는데 오늘 정말 이래겠어? 야?
1: 어허! 야! 니 그래 그거는 기억하니? 어? 좋다! 그럼 우리 말이 났던 김에 제대로 하자. 우리 촌에 있을 때 내 노릇 딱 하나 보고야 매년 겨울이면 산에 가서 1년 땔나무를 해다가 노집 마당에다 다 장재주고.
3: 그건 내 다 아오.
1: 어디 그 뿌이야? 우리 촌에서 선전대 같이 다닐 때도 그랬지. 네 밤에 혼자 다니는 게 무섭다고 해서 내 매일 자전거를 두에다 늘어 앉히고 다니면서 내 노릇 얼마나 고마워해줬니.

0: 야, 형호야.
1: 어여, 마반삼매부. 어. 그래, 그동안 무사하오.
0: 어. 야. 야, 저 복모인 어찌 온다니.
1: 아, 오늘 지금이야 영업이 아이 돼가지고. 어. 이 사자야. 어. 잘라는 거야.
0: 이거 봐, 로마에.
2: 나도 인전 정말 방법이 없었구만. 아줌마이, 아줌마이요 집시에는 거저 한두 달만 더 연장해주면 아이 되겠습니다.
0: 야, 그러자라 내 그걸 냈어야.
2: 아니 저 사람 없어. 지금 투자금은 4만원 당장 내라지. 나도 없지 뭐 저 돈도.
0: 어떻게라? 야 이놈아.
1: 아 어째려?
0: 네 여기 와 앉아라.
1: 어 어째려 보시.
0: 여기 와 앉으라고.
1: 아 야. 아 내 기력 많지. 야.
0: 내 처남한테서 들을라이.
1: 네 외국 가서 악타까지 벌어온 돈은 이 식당 로바 이거 꾸린다고 네 그 큰 목돈을 손뜻이 내놓은 거 네 그거는 잘했다.
0: 에이,
1: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이대 와서 네 그 돈 내놔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이, 말이 그게... 되는가? 아 매부 그래 매부도 오늘부터 20세를 받지 마.
0: 네 그 말 잘했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 집세를 내서 여기로 왔다. 야? 이거 봐 로바 그 석담 밀린 집세하고 앞으로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내 집세를 한 푼도 안 받겠다.
2: 그게 정말인가?
0: 정말이야.
2: 그런데 집에 아줌마 약비도 써야 되지 않나?
0: 그거는 근심하지 말라해. 우리 늙어이 둘이야. 퇴직금은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근심 없죠.
2: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가만 있자. 로발. 예. 이 복모의 월급이 몇 달째 밀렸어?
3: 아이, 이때까지는 다 줬습니다. 우선 이번 달부터 못 준다면서 나를 지금 나가라고. 나는
0: 이거 로발. 예. 그래,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떠소?
2: 예.
0: 내야 집세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야 저 복모이도 잘하지 말고 저 복모이 월급도 제대로 주는 게 어떻소?
2: 됐구만 됐구만.
0: 된다고?
2: 예 됐구만.
3: 감사합니다.
0: 이거 뭐 해결됐어 해결됐어.
3: 예, 감사합니다.
0: 야 여보야 야 니서 오토바이 탈 줄 아냐?
1: 아야 내 촌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오토바이 탔다.
0: 그럼 됐다. 그럼 뭐 이제부터 무슨 술파요 그 무슨 동창만해요 마장티요 이런 데를 댕기지 말고 이 집에서 음식 배달하는 게 어때요?
1: 예, 내 그런 일 어떻게 해요?
0: 야 니랑 어쩜 못하니?
1: 야 이 내부
0: 야
1: 아 야야야 내 할게
0: 정말이지?
1: 야야야
0: 이거 뭐 하겠다.
1: 내부 그런데 매부 옛날에 무슨 일이 했대서?
0: 야, 도대체 그건 어째 물어보냐?
1: 아니, 내 딱 알기 싶었거든. 야,
0: 그 지시 청년으로 녹초 내려갔다가 그 올라와서는 농구공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하려는 바에는 가도 판사소 서기를 했다.
1: 그렇지, 그렇지. 그러길래야 오늘 여기 와서 일 처리하는 거 뭐이? 담부티 그저 팍팍팍팍 났나?
2: 예예예. 喂, 你好, 哪位? 人力资源社会保障局? 啊, 什么事儿? 为了扶持复工复产, 我的贷款, 还款延期6个月。 哎呀, 你好, 谢谢。 哎呀, 太感谢你了。 아, 제발 우리 대출금을 예 6개월이나 더 연장해 준다고.
0: 야, 우리 중국어 보라. 80도 좋고 90도 좋고 일단 간염만 되게 되면 야,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해서 내보낸다.
1: 대단하다.
0: 어디 그거 보여? 일체 치료비느냐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하세요. 우리 중국 공산당이야 사람이 첫째다 이게 예. 아이고 뭐야
3: 맞습니다. 아이 우리의 이 중국에서 태어난 게 아이 얼마나 행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0: 벌써 많이 맞네요.
2: 이호 배달이요.
0: 야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야 된다 된다.

0: 얼른 빨리 배달 준비를 하죠.
1: 예.
0: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오토바이를 가져올게. 노바.
1: 예.
0: 그럼 이 가까운 곳은이야. 내 제조고 타고 배달할게.
1: 예, 대표님 안녕히 가세요.

우리 말, 우리 노래를 듣기만 해도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산동성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김경호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경호 씨는 고향이 동훈인데 고향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척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김경호 씨를 어릴 적부터 아주 예뻐해주고 사랑해 주셨답니다. 하여 김경호 씨는 이번 방학에도 고향에 돌아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싶지만 바쁜 사정으로 고향에 다녀오지 못하게 되어 노래 제비가 돌아왔다네를 요청해 문안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김경호 씨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남창근 백불 생일잔치가 성대에 펼쳐지는 올해 7월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빛납니다. 하여 7월에는 잔디밭에 떨어진 백합 한 송이나 작은 새가 흘리고 간 하얀 깃털 하나를 봐도 마냥 가슴이 벅차고 부푼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정열로 차넘치고 활기로 가득 찬 내 고향이 더 풍요롭게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신나는 노래 한 곡으로 오늘 여성 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박현준밥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좋은 아침입니다. 서로 생각나는 사람으로 아침을 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해 주셨는데요. 그 이미지 속에 담긴 문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서로 생각나는 사람으로 아침을 엽니다. 서로 생각나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네, 어김없이 우리 여성클럽 유채그룹의 발도장을 찍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와 같은 세계적인 작품을 남긴 작가는 누군지 잘 아시나요? 바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괴테의 어머니에겐 특별한 독서 교육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책은 클라이맥스까지만 읽어줄 것. 내용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책을 덮고 결말은 아들이 상상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인류학자들은 인간이란 동물들이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건 상상력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도 작품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을 상상력이라고 꼽는데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최고 5배 체중 감량 효과가 있으며 긍정적인 상상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10년, 20년 후에 곱게 익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노래 가사가 참 좋아서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폼나게 멋지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상력의 힘에 대해서 아까 간단히 얘기를 드렸는데요. 기분 좋은 상상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오늘도 기분 좋은 상상으로 더욱 멋진 인생 가꾸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성클럽에서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연서 작가님의 글 성장통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는데요. 박현준맘님께서 오늘 노래를 들으니 기분도 좋고 흥이 나서 춤도 추고 싶네요. 그래요. 저도 사실 똑같습니다. 생방송실에 앉아서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왠지 쭉 더 듣고 싶은 마음. 아, 그렇지만 또 방송을 진행해야 하니까 네, 여기에서 잠시 멈췄는데요.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흥이 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더우 천국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늘 고맙습니다.

성장통 연서. 작년 새 학기가 시작되던 날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그번 학기에 가르치게 될 아이들의 자료를 살펴봤다. 요즘 아이들의 이름에 생소한 한자가 많아 수업 시간에 자칫 이름을 잘못 부르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에 미리 익혀둬야 했다. 그때 눈에 익은 한 아이의 사진이 안겨왔다. 사진을 눈여겨보며 이름을 재차 확인해 보니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가 맞았다. 바로 시고모의 손녀였다. 오래전에 손녀를 발해주러 공항에 나갔던 시고모가 돌아와 눈물을 펑펑 쏟았다. 다름 아니라 헤어질 때 손녀가 한 손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은 시고모한테 뻗으면서 잡아달라며 발버둥 쳤던 것이다. 부모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아이는 제가 하는 엄마 따라 그렇게 바다 건너 먼 곳으로 떠나게 됐다. 할머니! 라고 목놓아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고 결국 문이 닫히며 모든 것이 끊어졌다. 그 후로 시고모는 아이의 기별을 수소문하기 위해 전 사돈댁에 전화를 몇 번이나 쳐봤지만 잘 있다는 대답만 해줄 뿐 다들 말을 아꼈다. 시고모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이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살아왔다. 가끔 설 명절에 큰 집에 모일 때면 시고모는 누구보다 맥주를 많이 마셨다. 그리고 술기운을 빌어 손녀를 외우며 눈물을 떨궜다.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렇게 외국에 있는 줄 알고 있던 아이가 떡하니 내 앞에 나타나니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섰다. 매정하게 연을 끊고 앵돌아져 갔으면 보란듯이 잘 살 것이지.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아이의 엄마를 많이 원망했다. 다시는 안 오겠다던 곳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십중팔구 말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것이다. 안 좋은 예감이 커져가며 머릿속이 복잡해났다. 아이에게 사연을 물어봐야겠는데 설 명절에만 보던 나를 알아볼지. 알아본다 해도 과연 나에게 마음을 열지가 미지수였다. 그리고 시고모도 마음에 걸렸다. 손녀와 이별한 슬픔으로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못해가는 시고모한테 이 이야기를 꺼낸다면 노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노인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아닌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수업을 하러 교실 쪽으로 걸어가는 내내 머릿속으로 아이와 재회할 장면을 그려봤다. 나는 교단에 올라서서 학급 아이들을 쭉 둘러봤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던 순간 나는 그 아이가 나를 알아봤다는 걸 확신했다.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고 얼굴에는 옅은 웃음이 번졌다. 나는 아이를 보고 머리를 끄덕였다. 수업 중에 그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힐끔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시선이 마주치자 아이는 급히 눈길을 교과서에 옮겨갔다. 명절에나 한 번씩 보던 숙모를 용케 알아보고 눈길을 주는 그 아이가 고마워났다. 화학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우르르 일어났다. 나는 친구들 틈에 끼어 복도로 나가는 그 아이를 불러세워 사무실 쪽으로 데리고 갔다. 선생님, 그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어릴 적 애된 목소리와는 사뭇 달리
사춘기를 지나온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작은 숙모 기억하지?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아니 작은 숙모, 저 다시 돌아왔어요. 아예 돌아왔어요라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를 앉혀놓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듣고 싶었지만 다음 수업이 기다리고 있어 전화번호를 건네주고 교실로 보냈다. 그날 나는 온 하루 무슨 정신으로 보냈는지 모른다. 마음 한켠이 알알해 나면서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혔다. 집에 돌아와 시부모님께 낮의 일을 말씀드렸더니 말없이 밥을 드시던 시아버지가 수저를 놓고 방에 들어가 시고모한테 전화를 걸었다. 누나 손녀가 돌아왔다고. 이젠 다 같이 힘을 모아 그 아이를 다시는 잃지 말자고 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며칠 뒤 우리 집에서 다들 모이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손녀 생각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시고모를 대신해 아이가 좋아하던 음식 몇 가지를 해놓았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시고모는 진작에 대문 입구에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를 보자마자 아이고 내가 왔구나 라고 말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도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부모의 이혼으로 너무 이른 나이에 가족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아이다. 할머니를 마주하는 순간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온 듯 아이는 서럽게 울었다. 시고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한테 왔으면 됐다 됐어. 어서 들어가자. 라고 말했다. 짧은 대화 속에 못보고 살았던 지난 시간의 빈틈을 채우려는 애틋함이 묻어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조용해진 거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무거운 침묵을 깨려 애를 썼다. 그때 시고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는

보고 싶었고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났지만 찾아뵙고 싶어도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이모가 싫어할까봐 꾹꾹 참았다고 한다. 아이의 어른스러운 모습이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부모의 이별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맑은 눈빛을 잃지 않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와 천만 다행이다. 지금부터라도 이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가족은 원래 이런 것이니까.

금방 연서 작가님의 작품 성장통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알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익숙한 노래 아파트였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이 노래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이 노래를 제가 처음 들었던 건 소학교 때쯤이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반에 어느 친구가 이 아파트 노래가 담긴 테이프를 갖고 있어서 우리 반 아이들이 네 그때 그 테이프를 다시 녹음해서 네 서로 나누어 가졌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사실 어른들의 노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린 나이에 이 노래가 너무 흥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도 역시나 흥이 나는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음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김혜영 가수의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싸 내 사랑.

김혜영 가수의 특유의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죠. 거기에 신나는 멜로디까지 더해진 노래 아싸 내 사랑 보내드렸는데요. 이어서 더욱 신나는 노래 진성 가수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멋진 인생, 우리 가족분들의 인생도 멋진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벌써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됐네요. 네, 지금 이 시간까지 귀 기울여주신 모든 가족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더 밝은 에너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인생의 벗.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진행의 련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점들이 꽤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요리사들이 주어진 재료로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듯 우리도 사회생활에서 자신만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 벗어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네, 특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취업 성공의 지침서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요리사들은 모두 점막금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취업 성공의 핵심이 아닐까요? 네, 요리사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며 승부를 보듯 취업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이력서에서 단순히 경험을 랄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힘을 키웠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취업 성공의 첫걸음이니까요.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지치지 않고 수많은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경연 중 요리사들이 수많은 실패를 겪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으로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완벽한 요리가 만들어지고 진정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가진 학벌이나 경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보기. 네,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일상 업무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해요.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네, 그리고 인생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행복

나는 딸의 바지 가랭이를 키우려고 괴짝에서 바느질을 찾았다. 그러는 중에 기억의 편린이 눈부신 햇살에 달아 온방에 퍼지면서 불현듯 어릴 적 외할머니가 햇빛 찬란한 창가에 앉아 해진 내 옷소매를 바느질 해주시던 모습이 되살아났다.

방을 실은 할머니 손끝에서 부지런히 움직인다. 바느질을 멈추면 바느질에 얽혀 팽팽해지던 공기마저도 풀려난다. 이른 새벽이면 어김없이 어머니가 할머니를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머리석에 남전 여비 사상의 뿌리가 깊게 박혀있던 할머니는 아홉 남매를 키우면서 더더욱 딸을 살뜰히 보살필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바닥 적현으로 켜켜이 쌓인 먼지가 눈에 안겨온다.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무늬가 새겨진다. 그 무늬개는 과연 어떤 사연이 새겨져 있을까?

어린 시절 내가 본 할머니의 손은 유난히 길고 가냘팠다.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면서 돋보기 너머로 간간이 내가 숙제하는 것을 들여다보았다.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을 짓고 나서 구멍난 양말을 다시 가늠해 보더니 한뜸 한뜸 정성 들여 깊기 시작했다.

낡고 닳아 볼품없게 된 옷가지며 양말들은 새로운 모습을 갖춰갔다. 내가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날듯이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이고 우리 선녀 참 장하네, 무슨 만나는 거 해줄까? 라고 몹시 기뻐하던 할머니. 할머니의 손놀림은 급격히 빨라졌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내려가 장국을 버글버글 끓였다. 허허 부르가며 한 그릇 뚝딱 비우는 선녀를 바라보며 한박 웃음을 짓던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다.

내가 9살 나던 어렸다. 우리 집 식구들의 해진 옷을 다 기운 할머니는 하악해 도로 나를 반겨줬는데 그날따라 할머니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나는 손에 든 얼음과자 절반을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가 시원한 얼음과자를 드시면서 짧게나마 휴식을 취했으면 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도로 내 손에 쥐어졌다. 딸의 바지 지퍼 부분은 깊기가 애났다. 회사 인사조정을 떠올리다 지퍼 부분을 꿰맨 실이 그만 들쑥날쑥하게 흐트러지고 말았다. 어지러워 잠시 눈을 감았다.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갈팡질팡하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침착하게 이 고비를 넘기고 싶었다.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나를 보며 환히 웃으시고 계셨다. 우리 선녀 힘내. 꼭 해낼 수 있어. 라는 할머니의 자애로운 목소리가 귓전에서 맴돌았다. 감은 눈 속에서만 또렷이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 나는 눈을 뜨고 정신을 가다듬고 삐뚤삐뚤 방향을 잃은 실선을 다시 뜯어 바로 기웠다. 가장자리에 바늘을 꽂고 삐뚤어진 부분을 바로 잡으며 매듭을 지었다. 완성된 바지를 활짝 펼쳐보았다.

할머니는 주말마다 집안을 거두는 일회에 늘 바느질을 했다. 나는 우리 집 식구들의 헤어진 옷가지를 기워주는 할머니 주변을 뱅뱅 맴돌아쳤다. 헤어진 옷이 할머니의 천바느질을 거치면서 산뜻하게 변신하는 걸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해마다 봄빛이 물어녹기 시작하면 한 해 동안 한 봄 자란 키만큼 내 옷은 작아져 있다. 금검 조력이 몸에 밴 할머니는 언니네 큰 옷가지들을 가져와서 내 몸에 딱 맞게 수선해준다. 내 몸에 대보고는 나머지 부분을 가위로 싹둑싹둑 자른다. 그 후 실을 바늘 귀에 꿰어 넣는 것은 내 몫이다. 뒤이어 할머니는 내 몸에 맞게 잽싸게 바느질한다. 가끔 시원치 않은 부분은 다시 꿰면 자리를 뜯고 정성껏 바느질한다. 옷자락에 실로 곱게 꿰면 자리는 할머니의 마음에 고인 시름의 흔적이었을까? 그렇다면 할머니의 가슴 속에 겹겹이 쌓인 시름은 과연 덜어졌을까?

엄마, 왜 그래요? 감기 걸렸어요? 딸애가 걱정하듯 내 이마에 애고사리 같은 손을 올려놓는다. 아니, 괜찮아.

늦었다 싶을 때 다시 시작하면 돼. 할머니의 응원의 목소리가 햇살을 타고 들려오는 듯 했다. 어느덧 내 마음속은 할머니의 고무 격려로 가득 채워져 축 처진 두 어깨에 힘이 실려졌다. 그로부터 무의미했던 내 삶은 배움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 재기의 의지가 커질수록 희망의 길도 넓어져 갈 것이다. 학교와 도서관을 향하는 발걸음에는 힘이 실어졌다. 새로운 시작이었고 쓰디 쓴 인고의 과정이었으며 꿈의 실현을 위한 출발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가 꿈속에 나타나 그전과 똑같이 환하게 웃고 계셨다.

나는 작아져서 더 이상 입지 않는 아이의 헌 청바지로 책가방을 만들기로 했다. 할머니는 저 세상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든든히 신들매를 조이는 이 손녀를 흐뭇한 미소로 응원하고 계실까. 하지만 어려운 바느질이었다. 자칫 상념에 빠지기라도 하면 다른 걸스로 빗나가기 일쑤였다.

더 우기는 엉성한 손놀림 때문에 밑부분을 채 완성하기도 전에 바느질은 사정없이 빗돌게 나갔다. 잡념의 불씨는 점점 커져 어느새 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다. 아차, 바늘이 그만 손가락을 찌르고 말았다. 밴드를 붙이고 한참 헤매다가 식지와 엄지는 서서히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손바늘이 재봉바늘처럼 제자리를 찾았다. 손바느질은 잡념을 밀쳐내고 무궁무진한 에너지의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책가방을 다 완성하기까지 나는 수없이 꿰맨 실을 뜯어내고 다시 깊기를 반복했다.

밤이 이슥하도록 할아버지가 귀가하지 않을 때면 할머니가 바느질한 자리는 사정 없이 흐트러져 있다. 도박에 빠져 사는 할아버지가 술을 마신 날은 집안이 시끄러웠다. 그러면 할머니는 돌부처처럼 몇 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바느질만 하셨다고 한다. 한숨 소리에 실을 엮었을 것이다.

그때 할머니는 바느질을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을 견디며 임거석에서 묵묵히 바느질을 했다는 걸 나는 책가방을 만들면서 깨달았다. 바느질 할 때에 쉼없이 움직이는 손돌림이며 기운 자리에 실을 뜯어내고 다시 기워낸 자리에는 깊은 삶의 지혜가 반짝이고 있었다.

가느실이 엮는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나는 속상한 감정을 한뜸 한뜸 풀어내고 있었다. 그렇게 복잡한 머릿속은 점점 비워지고 답답한 감정이 내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완성된 책가방을 어깨에 메어봤다. 비로소 재기에 대한 굳은 결의도 함께 어깨에 실었다.

불타는 저녁 너울이 땅거미의 시실과 날실로 얽힌 그물에 내려앉는다. 한 줄기 빛마저 사라지고 언제 어둠이 내 속에 들어와 까맣게 자리 잡을지 모른다. 그럴 때면 나는 다시 바느질을 잡을 것이다.

네, 행복한 문학 시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바느질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시아님의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젊었을 땐 나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지위나 재력에 먼저 관심이 가는 듀오도 마찬가지일 테지. 그러나 살아갈수록 알겠더구나. 힘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며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거라고. 그러니 따라 온마음을 다해 울고 웃으렴. 모든 감정을 흐르도록 도물어서 생이 선물하는 다채로움을 가능한 많이 경험하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마음을 돌보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기를 엄마는 진심으로 바란다.

네, 빠르게 변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생존의 압박과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주석에서 우리 마음을 도외시한 채 관성적으로 매일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삶에서 나라는 존재의 중심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출발점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묻는 이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요즘 내 마음은 어떤가?

매일 접하는 뉴스 미디어,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그리고 가정에서의 나에 대한 기대와 책임 등이 우리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을 덜벌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열심히 답을 찾으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소홀해집니다.

네, 그러니 때때로 우리 행복을 위해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내 감정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았나. 요즘 내 마음은 어떤가. 네, 오늘도 아주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0: 的太师府起造越王府，将秦家满门赶出京城。这一天要杀奸贼秦桧、张俊、王氏等人，替岳飞报仇了。消息传开，人心大快，纷纷奔走相告。岳家满门披麻戴孝，李氏夫人领着儿子媳妇带着祭品来到栖霞岭下，岳家军的众将都来了。大理寺的正卿周三伟在狱中提出张俊、王氏谋其妾，给三个人上了榜，插上亡命招牌，将秦桧的尸体取出，也压在车上，直奔岳坟而来。一路上两边御林军开道，跟着处斩的破鼓破锣，挑照杀人的招旗，刽子手左右扶持，监斩官牛通身披大红旗袍，直奔栖霞岭。临安城的老百姓都挤上了街头看热闹，男男女女、老老少少，人山人海，水泄不通，把道路都堵上了。齐声称赞岳家父子，唾骂老贼。岳家父子唾骂老贼，坏人早晚遭报应啊！就在这阵，出斩的队伍过来了，老百姓看见王氏、张俊，眼睛都红了，恨得牙长三尺，上去噼了啪了乱打。老贼，你也有今天，可把老岳家害苦了。有人上去扛了一口，把张俊的耳朵都咬下去，张俊吓得不敢动了。刁妇王氏，你私通无诛，不知羞耻。众人呼啦冲上去，噼了啪了一阵的乱打，千人恨万人骂，将三贼和秦桧的尸骨压到栖霞岭，让王氏等人跪在岳王的坟前砍下脑袋，枭首示众。看热闹的齐声喝彩，欢声雷动，为岳元帅报仇啦，雪恨啦。后来皇上又赐给生铁500斤，铸成奸臣秦桧、王氏、张俊、谋其妾四人的像，让这三男一女永远跪在岳王坟前。这正是青山有幸埋忠骨，白铁无辜铸佞臣，忠奸自古同兵炭，真假与今变为真。
1: 안녕하세요형국화입니다클래식한마당오늘은먼저프로코피에프의음악동화피터와늑대그리고생상의서주와론도카프리치오소를감상하겠습니다오늘날미성년어린이들에게소위클래식이라고일컫는대곡을그대로감상케한다는것은음악적감각이뛰어난소수의청소년을제외하고는무척어려운일입니다청소년들에게순수음악의흥미를갖게하기위한수단으로작곡된곡이프로코피에프의음악동화피터와늑대인데요브리튼의청소년을위한관현악입문이있기는하지만그곡은흥미보다는학문적차원의관현악안내서와같은것입니다러시아어린이를위해서쓴이곡은1936년의작품이며같은해5월2일모스크바에서열린어린이를위한음악회에서초연됐고대본은프로코피에프자신이직접썼습니다특히이곡은프로코피에프가독재정권에시달려젊은이들의발랄하고약동적인순수성을잃어가는구소련의청소년을위해작곡했음에도불구하고철의장막을넘어대서양을건너미국의어린이들에게도대환영을받았습니다이곡은프로코피에프가초기에시도한근대음악적인대담한수법에서탈피하고차차전통적인음악기법을사용하고순수기악음악을떠나극음악이나표제음악으로향하던시기에만들어진것으로비록짧은시일에이루어졌다해도결코여가를틈탄작업이라든지적당히만들어진작품이아님은이곡의곳곳에다루어진비범한취향을보아도알수있습니다한편의이이야기가해설에의해진행됨에따라관현악이연주해가는형식을취했으며이야기에나오는등장인물은곡의처음에소개됩니다 새는 플루트로, 어린이는 오보에, 고양이는 클라리네트, 할아버지는 바순, 늑대는 세 개의 호른, 피터는 현악합주, 사냥꾼은 팀파니와 베이스 드럼 등으로 묘사됩니다. 내용은 피터 소년이 숲에 늑대를 퇴치한다는 줄거리인데요. 등장인물을 대표하는 악기와 그 주제 또한 단조로워서 어린이들도 잘 이해하고 음악과 일치하는 낭독은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럼 처음부터 감상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로코피에프의 어린이를 위한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과 동물은 제각기 오케스트라의 악기로 묘사됩니다. 새는 플루트로, 오리는 오보에로,

그리고 총소리는 캐틀드럼과 큰 북으로. 어느 이른 아침, 피터는 문을 열고 넓고 푸른 풀밭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오리가 어기적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오리는 피터가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알고는 기뻐하며 숲속의 작은 호수에서 수영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0: 오리를 보자 작은 새는 풀밭으로 내려앉아 오리 곁에 자리 잡고는 이렇게 놀렸습니다. 너는 무슨 새가 날지도 못하니?
1: 나는 무슨 새가 수영도 못하지?
0: 오리는 연못 속으로 풍덩 뛰었다.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야옹, 저 새는 수다 떨기 바쁘니 내가 저 새를 꼭 잡아먹어야지. 야옹. 고양이는 살금살금 새에게 다가갔습니다.

0: 오리는 연못 속에서 고양이에게 화가 나 꽥꽥거렸습니다. 고양이는 나무 주위를 빙빙 돌며 생각했어요.
1: 저렇게 높이 올라갈 가치가 있을까? 내가 저리로 올라가면 저 새는 벌써 날아갔을 텐데.
0: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피터가 숲속으로 나가서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2: 이곳은 위험한 곳이야. 늑대가 숲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오리는 꽉꽉 거리며 흥분하여 연못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러나 오리는 빨리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오리는 늑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늑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오리를 덮치고, 그리고는 오리를 잡아서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0: 피터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단단한 밧줄을 갖고 와서는 높은 돌담을 타고 올라갔어요. 늑대가 어슬렁거리며 돌고 있는 나무의 가지 하나가 그 돌담 위까지 뻗어나 있었습니다. 그 가지를 붙잡고 피터는 가볍게 나무 위로 기어올라갔어요. 피터가 새에게 말했습니다.
1: 새야, 날아 내려가서 늑대 머리 위를 빙빙 돌아. 단 늑대에게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새는 늑대를 한껏 야고르게 했으니 늑대는 새가 얼마나 붙잡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새는 아주 영리했기 때문에 늑대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지요.

피터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단단한 밧줄을 갖고 와서는 높은 돌담을 타고 올라갔어요. 늑대가 어슬렁거리며 돌고 있는 나무의 가지 하나가 그 돌담 위까지 뻗어나 있었습니다. 그 가지를 붙잡고 피터는 가볍게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피터가 새에게 말했습니다. 새야, 날아 내려가서 늑대 머리 위를 빙빙 돌아. 단 늑대에게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야구르게 했으니 늑대는 새가 얼마나 붙잡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새는 아주 영리했기 때문에 늑대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지요.

피터는 나무 위에 앉아 말했습니다. 쏘지 마세요. 우리가 늑대를 잡았어요. 이제 늑대를 동물원으로 데려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할아버지는 불만스럽게 머리를 들고는 말씀하셨어요. 어참, 그런데 피터가 늑대를 잡지 못했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 위로 새가 즐겁게 지저귀며 날아다녔습니다. 아, 피터 하나, 정말 우리는 얼마나 용감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잡은 것을 보라고요.

이때 만일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면 아마 늑대 뱃속에서 꿀꿀거리는 오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늑대는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오리를 산채로 꿀꺽 삼켜버렸거든요.

브로커피 F의 음악 동화 피터와 늑대를 감상했습니다. 이어서 생상의 서주아론도 카프리치오소를 감상하겠습니다. 생상은 프랑스의 모차르트라는 별명으로 불리워질 정도로 저숙한 천재였는데요. 그의 작품은 다분히 이러한 천재의 용감이 가득한 특별함이 있는데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는 그러한 그의 작품들을 대표하는 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강렬한 연주 효과에 더불어 소품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기까지 하지만 완벽한 균형미와 유머 그리고 다소 우울한 기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희귀한 작품입니다.

뉴스입니다. 동정 여행의 2026년 하계 운송 시즌 여행 트렌드 예측 보고서가 일전 발표됐습니다. 졸업 여행 빅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우리성은 저녁의 시원한 생태 환경, 특색 있는 관광 열차, 다양한 청년층 맞춤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여름철 피서 및 졸업 장거리 여행의 인기 목적지로 떠올랐으며 할빈 감옥사 대한가량 지역의 여행 수요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항공여행 측면에서 할빈은 전국 하계 운송 시즌 항공 국내 목적지 톱10에 진입했고 감옥사행 항공편 예약 증가율도 전국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월 하순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이미 예약 성수기에 접어들었으며 7월 상순에는 졸업여행과 가족 단위 피서 수요가 맞물려 첫 번째 여객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계 운송 시즌 동안 해주, 위해 등 3, 4선 도시에서 흑룡강으로 향하는 항공편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성내 여러 지역의 수요도 분산돼 상승세를 보였으며 대행하령 지역, 경박호, 이춘, 삼림 휴양지의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덜 알려진 숲속 피서 코스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관광열차는 국내 관광객들이 흑룡강으로 피서 휴가를 떠나는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정여행 플랫폼에서 올해 여름철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해 동북지역 피서 전용 열차가 인기 상품으로 부상했습니다. 전국 주요 철도 출발 도시의 많은 승객들이 장거리 열차를 이용해 흑룡강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귀향, 졸업 여행, 가족 피서 등 다양한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학생 여행객층이 흑룡강 하계 성수기 여행객 증가의 주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동정여행 졸업 시즌 데이터에 따르면 졸업 여행 검색량은 전월 대비 300% 급증했으며 16세에서 20세 젊은 이용자의 예약 건수는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전국 졸업 공연 관람 톱10 목적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음악 축제와 도시 공연이 많은 졸업생들의 원정 관람을 이끌었습니다. 할빈으로 향하는 젊은 여행객의 예약 건수는 전월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전체 하계 운송 시즌 여행객 구성에서 국내 학생 여행객 비중은 29%, 국제선 학생 비중은 37%에 달했으며 많은 졸업생들이 흑룡강의 장거리 피서 코스를 졸업 여행의 첫 번째 선택지로 삼았습니다. 가족 및 노년 여행객층도 저녁 여행 수요를 동시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하계 운송 시즌 가족 여행객 비중은 38%로 할빈 극지 공원, 동부 호림은 숲속 학습 코스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성은 피서 관광의 새로운 코스와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성은 여름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인 시원한 기후를 우세로 해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가동하며 10개 분야 40여 가지 개선 조치를 통해 로선 상품 현장 서비스 전반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삼림, 강, 습지, 호수 등 청량 자원을 연계한 할빈의 여름, 국경 도시 기행, 피서, 료양 등 10대 테마 로선을 선보이게 됩니다. 할빈에서는 국제 맥주 축제와 매혹적인 할빈의 여름 음악 축제를 개최하고 할빈 대경 GTR 공업 수학 여행 코스에서는 산업 탐방을 진행하며 G331

당시 단방까지 장기 여행과 단기 휴가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16회 중로문화대전은 양국 4개 성주 6개 도시가 함께하고 두 도시 6개 성예술공연이 국경의 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동북축구 슈퍼리그 할빈 개서 경기장에서는 스포츠를 따라 여행하는 열풍이 이어지며 제4회 중로지방문화예술 시즌, 제4회 가을연극 관광 시즌 등 300여 개 행사가 관광객을 기다립니다. 또한 할빈 제1회 송화강 영화주간 및 제7회 성룡 액션 영화주간, 목단강 횡도하자 여름 연극 시즌, 흑하 중로 댄스 경연, 지치할 잔디스키, 대경 아무타 초원 승마, 학강 용강 협곡 유람선, 이춘 가음 북극 공룡원의 백악기 귀환, 증강현실, 가상현실 체험까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10대 감독 보호 관광 캠페인과 10대 업종 성실 자율 협약을 강화하고 긍정 부정 리스트와 블랙 화이트 명단을 공개하며 강제 소비 문제를 집중 단속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여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24회 할빈국제맥주축제가 7월 초 할빈 빙설대세계 공원 내에서 개막합니다. 여해에 따르면 이번 맥주축제는 맥주 핵심구역, 미식체험구역, 무형문화재 등불구역, 문화공연구역 등 8대 기능구역으로 조성돼 음주, 미식, 휴식, 관광 등 다양한 요구를 한 번에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축제의 핵심 하이라이트로 공원 내에는 5개 맥주 대형 텐트, 11개 국제 맥주 가든, 대형 맥주 거래센터가 들어서며 드림 대형 무대, 맥주 가든 소형 무대, 셀프 캠핑카 집결지, 야구장, 농구장, 야외 눈놀이구역, 에어돔 놀이왕국, 반려동물 동물원 등 다양한 레저 공간도 함께 선보이게 됩니다. 축제 운영 기간 동안 백인 테마 퍼레이드, 불꽃놀이, 드론쇼, 화로 공연 등 수많은 볼거리가 연이어 펼쳐지며 2026년 할빈 제2회 도시축구 슈퍼컵 대회, 2026년 할빈 제1회 도시농구 슈퍼컵 대회, 제7회 성룡국제 액션 영화주간 등 주요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요즘 할빈 빙설대세계 빙설 공연장에서는 빙설 테마 공연인 만남 할빈, 할빈 얼음쇼의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리허설 현장에서는 베네치아 가면 무도회 장면을 재현한 오프닝 댄스, 감동적인 독창, 몽환적인 피겨 스케이팅, 러시아의 우아한 청춘가 물씬 풍기는 춤, 유럽 전통 민속춤, 열정적인 프랑스 캉캉 예르기까지 매 종목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러시아, 벨라루스, 중국, 미국, 브라질, 영국 등 수십 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내며 골드 피겨 스케이팅 선수, 전문 무용수, 신세대 톱 모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0분 동안 12개의 장으로 구성된 공연은 빙상 발레, 고공 고개, 발코니 음악, 패션쇼, 홀로그램 영상 등 6가지 예술 형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관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빙면 공연 무대, 고공 고개 전문 장비, 안경 없이도 볼 수 있는 3D 홀로그램 스크린, 초고화질 대형 스크린 영상 시스템 등을 마련해 다층적이고 몰입감 있으며 고품질의 시청각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할빈 얼음쇼는 맥주축제 개막 당일 공식 초연될 예정입니다. 이번 맥주축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공원 내에 12만 평방미터 규모의 무형문화재 등불구역을 처음으로 조성했다는 점입니다. 관광객들은 공원에서 무형문화재 천둥회를 감상하며 중국 미항만의 낭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맥주축제 기간 동안 몽환 빙설관, 사계절 놀이관, 빙설 미식관 등 3대 실내 공간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57번째 시간입니다.

0: 사풍치며 흘러가는 강물의 맹수와도 같은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며 백운 역시 멍청해졌다. 사람들은 마치도 뒤에서 울리는 총소리는 잊어버린 것만 같았다. 백운은 저도 모르게 방금 물에서 건져낸 듯한 모자를 벗어서 얼굴에 빗물과 땀을 씻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숨쉬기 가쁘고 발걸음 떼기 힘들 정도로 옷이 푹 젖어 몸에 착 달라붙었으며 방금 흑감탕 속에서 헤어나온 것처럼 온통 흙탕칠이었다. 이 몇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절반은 부상병이었다. 부대는 연해에서 총도로 가는 도로에서 놈들과 유격전을 진행하였다. 부상병이 생기면 곧 해양 일대의 근거지로 후송하곤 했다. 몇 해째 배군은 이 사업을 여러 번 맡아 수행하였으며 법마다 군중들의 도움을 받아 임무를 성과적으로 해내곤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 불리한 정황에 부딪혔다. 오늘 황혼 무렵 그들은 투앙파 조보원의 부대에 포위되어 들 것을 메웠던 인민들은 흩어져 버리고 간호원들과 후송하는 전사들만이 남아서 저항하다가 가까스로 부상병들을 데리고 놈들의 포위를 뚫고 나왔다. 그들이 포위를 돌파하자 놈들은 필사적으로 추격하여 왔다. 다행히도 큰 비와 캄캄한 어둠의 장막이 놈들을 곤경에 빠뜨렸다. 그러나 그들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앞길을 가로막는 강물에 맞다 들렸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배구는 비록 오랜 포연 속에서 단련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평온을 잃어버리고 매우 드물게 찌푸리는 미간을 잔뜩 모으며 두 눈으로 사품치는 강물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떠날 림박에 하던 우탄장의 정중하고 신뢰에 넘치는 말은 아직도 그의 귓전에서 쟁쟁하였고 탄장의 힘있는 큰 손은 마치 지금도 그의 어깨를 잡아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번개가 번쩍였다. 머리를 돌린 배구는 우란의 아름다운 두 눈과 어둠 속에서 더욱 반짝거리는 다른 눈길들이 모두 자기에게 쏠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믿음과 기대였다. 배구는 갑자기 긴장해졌다. 순간 어깨에 짊어진 책임이 수십 배나 더 무거워짐을 느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류다른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보라, 전투장에서 맹호처럼 용맹스러운 이 전사들이 지금은 마치도 가장 사랑스러운 천진한 어린애들 마냥 어머니에게 기대를 거는 듯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배구는 마음이 환란거리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귀꼬리 장대한 왕패상을 얻고 십여리 길을 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사람을 다 업고 파도가 출렁이는 강물을 건널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생각은 순식간에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버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모리 위에 모자를 꾹 눌러 쓰고는 모두를 향해 입을 열었다.
1: 도모들, 우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 강은 물살이 세고 파도가 높아서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속히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2: 백대사, 이리 속보.
0: 뒤에서 웅글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왕동해는 몸에 여러 곳 부상당했으나 다리에 포탄 파편만 없었어도 후방으로 가라는 우탄장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억센 사나이가 고통을 참는 힘은 정말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매번 부상을

0: 당할 때마다 그는 거의 모르고 있다가 전투가 끝나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싸매 주어서야 비로소 얼마간 아픈 감을 느끼곤 한다. 그것은 마치도 부상 입은 곳이 그의 몸의 다른 부분이어서 그 자신은 전혀 감촉하지 못하는 것만 같았다. 이때 그는 땅바닥에 앉아있다가 앞의 정황을 듣고 마음이 조급하여 급급히 앞에 나가보려고 몇 번 기어보았으나 허사였다.
1: 가만히 있어요. 왕패상 동무는 어떤 의견이에요?
0: 배구는 부름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그를 부축하였다.
2: 백대사!
0: 왕동해는 오지간히 격하였다.
2: 놈들이 곧 쫓아오. 만일 날이 밝기 전에 강을 가누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희생될 거야. 정읍주, 정무들아.
1: 아니, 안 돼요.
0: 배구는 그의 말뜻을 깨달았다. 왕동해는 포위를 뚫고 나올 때도 경결이 남아서 옹호하겠다고 고집하여 여럿이 입이 닳도록 설복하고 강다짐을 먹여서야 그를 업고 나왔었다. 배구는 갓 입대했을 때 왕동해와 같이 있어서 이 젊은 패장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우탄장도 늘 대원들에게 왕동해를 따라 배우라고 호소하였다. 배구는 왕동해를 존경하였고 사랑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한 처녀로서의 그의 마음속에는 왕동해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배구는 그가 남겠다고 하면 다른 부상병들도 뒤따라 나설 것이 걱정되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힘겨운 설복 사업을 하여야만 한다. 때문에 그는 왕동해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밀막았다.
1: 왕동해 동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꼭 모든 부상병을 근거지에 후송해 가겠어요.
0: 그는 모두를 향해 돌아섰다.
1: 동무들, 신심을 가지고 부상병들을 후송하는 우리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합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3: 있습니다.
0: 대여섯 명의 녀 간호원과 일여덟 명의 전사들이 우렁차게 대답하였다. 배구는 더욱더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1: 동무들, 제가 보기엔 이 강이 그리 크지 않아요. 반드시 건널 만한 곳이 있을 거예요. 날이 캄캄한 데다 길까지 나빠서 놈들은 우리를 쉽사리 찾지 못해요. 우리 먼저 수림 속에 들어가 숨었다가 다시 마을에 들어가서 길잡이를 찾아 강을 건넙시다. 동의합니까?
3: 동의합니다.
1: 갑시다.
0: 배구는 두 전사를 데리고 개짖는 소리를 목표로 하여 마을에 들어섰다. 배구니 앞에 서고 두 전사는 그 뒤를 따라서 가만가만 벽을 더듬어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한 문 앞에 이르러 그들은 멈춰섰다. 배구는 눈을 크게 뜨고 이 집이 어떤 모양인가를 살펴보았다. 집은 하도 낮아서 그리 크지 않은 배군의 키도 처마에 대를 듯한 세 칸짜리 초가집이었다. 집은 너무 낡은 탓으로 마치 쇠약한 꼬부랑이 늙은이처럼 금시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벽에 뚫린 자그마한 창문은 두 개가 다 헌 사짜리와 건불로 꽉 틀어막았고 낡아빠진 문짝은 꼭 닦여져 있었다.
1: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집이야. 집주인 보고 길잡이를 해달라고 해보자. 거절한다 하여도 이외 사고는 없을 거야.
0: 배구는 속으로 생각하고 전사들에게 나직이 몇 마디 당부하였다. 두 전사는 벽 양쪽으로 갈라졌다. 배구는 문을 가볍게 똑똑 두드리고 곧 귀를 문에 가져다 대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는 다시 힘을 약간 더 주어서 몇 번 두드리고는 나직이 불렀다.
1: 여보세요. 문 좀 열어요.
0: 안에서 기척이 났다.
1: 여보세요. 빨리 좀 열어줘요.
0: 그는 다시 불렀다.
4: 누구야?
0: 안에서 물었다. 여자였다.
1: 어머니, 문을 열면 알아요. 빨리. 전 비를 흠뻑 맞았어요.
0: 배구는 부드럽고도 애타는 소리를 하였다. 안에서는 부시럭거리더니 낮은 소리로 수군거렸다. 뒤이어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거리의 개들이 또 미친 듯이 짖어대었다. 배구는 좌우를 살펴보고 사뿐 문 안에 들어서서 몸을 돌려 문을 닫았다. 따스한 기운이 그에게로 덮쳐들었다.
1: 아니, 어머니, 두려워 말아요. 전 처녀예요.
0: 배구는 자기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없는 주인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4: 처녀? 나는 지금까지 어머니란 말을 못 들었수다. 처녀, 처녀는 누구요?
0: 상대방은 의심스럽고도 겁이 나서 물었다. 배구는 이때에야 어머니라는 부름에 얼마나 중대한 의의가 담겨져 있는가를 깨달았다. 오직 발로군만이 나이 든 여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는 근거지에서 습관되어 버렸기에 적강점 구역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는 더욱 부드럽게 말하였다.
1: 어머니, 우리 그곳에선 모두 이렇게 불러요. 전 정말 처녀예요. 집에 또 누가 있어요?
4: 룡감과 두 아이가 있수다. 아, 잠자리를 구하러 왔겠구만. 아휴, 비 오는 이 밤에 어찌 자고 밖에 나다니오. 내 불을 켜지.
1: 아, 불 켜지 말아요. 외놈들이 있어요.
4: 괜찮소. 우리 집 창문은 모두 막아놔서 빛이 새나가지 않소.
0: 그는 부싯돌을 찾아 등잔에 불을 달았다. 집안은 새까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배구는 구석저기서 나는 사람의 기척인 듯한 바스락 소리를 들었다. 등잔불이 달렸다. 그제야 방 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구들목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늙은이가 누워있고 중간에는 10살 남짓한 바짝 여인 사내애가 있었다. 15 나는 처녀애가 옷을 걸치고 앉아서 침착한 눈으로 배군을 지켜보았다. 배구는 그 눈이 그 애의 누렇게 메마른 얼굴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서 멍청해졌다. 밤에 비를 맞고 잠자리를 구하러 온 처녀라고 생각했다가 여자 군대라는 것을 알고 놀라버린 것이다. 그는 입을 딱 벌리고 흰머리를 우들우들 떨며 주름살이 꽉 박힌 얼굴에 선량한 눈으로 불안스레 초록색 군복을 입은 배군을 바라보았다. 배군이 그에게 말하려 할 때 갑자기 처녀애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다.
5: 아, 팔로군!
0: 배군은 처녀애가 가리키는 자기의 왼팔에 낀 완장의 남색 팔로 두 글자를 내려다보았다. 배군은 웃었다. 친절하고 온화하게 이 집 사람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두루의 늙은이와 사내에도 놀란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주머니는 와락 다가들어 배군의 팔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눈 하나 깜짝 않고 배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천천히 또 배군의

0: 군의 모사를 벗기고 자기의 친딸을 태하듯이 젖은 머리와 이마, 볼을 오르만졌다. 백운도 몹시 흥분되었다. 그는 아주머니가 눈에 물기를 반짝이며 입술을 바르르 떠는 것을 보고 급히 그를 부축하며 불렀다.
1: 어머니! 아, 발로군. 아, 처녀는 발로군이지, 공산당이지.
2: 네, 팔로군이에요. 공산당의 대호예요.
1: 모두 다 왔나?
2: 아니요, 우리는 사정이 있어 왔어요.
0: 백우는 이 말이 그를 너무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한마디 보태였다.
2: 우리 곧 돌아와요.
0: 아주머니는 무슨 말을 할 듯이 입술을 움실거리더니 그만 삼켜버리고 한숨을 지었다.
1: 잘 왔겠지. 아, 어서 옷을 벗어 말리게. 어? 그러나 낮에는...
2: 어머니, 전 여기 잘 온 것이 아니에요. 전...
0: 그는 찾아온 사정을 말하고 나서 저쪽의 표정을 주시하였다. 아주머니는 흠칫하더니 난처해하며 입을 열었다.
1: 이걸 어쩌면 좋아. 집에 사람이 없으니, 아휴, 뭐, 령감은 알아 누웠다오. 이 비 오는 밤에 남정네가 없이야 어떻게 하겠소.
0: 그는 말끝을 맺고 주의 깊게 백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믿지 못해 하거나 나무라는 기색이 있을까 근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생각밖에도 백우는 얼른 다심히 물었다.
2: 아니, 아저씨가 알아요? 무슨 병이에요?
0: 백우는 병을 보고 나서 옷에 싼 가방을 끌고 금계랍 몇 봉지를 꺼내 아주머니에게 넘겨주었다.
2: 어머니, 이 약은 학질에 효과가 좋아요. 매번 식사 후 끓인 물에 두 알씩 잡수면 인차병이 떨어져요. 어머니, 이 마을에서 어느 집 사람이 나서려고 할까요? 제가 찾아가자고 그래요.
0: 대구는 인사하고 나오려 하였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부상병들에게 가 있었던 것이다.
3: 잠깐 기다려요.
0: 드라마 숨바귀꽃 5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국의 방방곡곡에 붉은빛 축복이 물결 치는 7월인데요. 전국 각종 인민들의 축복 속에서 당창건 성대에 맞이한 중화대지는 환희와 열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고향 인민들은 조국 발전의 위대한 여정을 돌이켜보고 번영부강의 희망한 앞날을 바라보면서 조국 건설과 고향 건설에 힘다하고 있습니다. 하여오늘의 여창화마당에서는 환호와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고향의 번영 발전을 찬미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우리 함께 노래 고향 꿈을 감상하시면서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봅시다.

0: 경도 천태 요구르트 유한 회사의 리계화 총경리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청도 텐타 일로도 슈팅 유생 공수 총경리 이계화입니다. 저는 회사를 대표하여 전국 각지 일선에서 힘차게 달리시고 있는 요구르트 가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노래 한 곡 올리겠습니다. 해변이 아리랑입니다.
0: 네, 그럼 청도 천태 요구르트 유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일터에서 힘차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해변의 아리랑을 보내드립니다.

0: 한국 서울에 있는 리미자 씨가 연기 씨에 있는 오빠들에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미자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온 17년째네요. 코로나 때문에 오빠들 보러 못 가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계근 둘째 오빠. 2년간 뇌졸중을 앓고 있는 큰오빠 때문에 고생도 많았는데 5월 초에 돌아가신 큰오빠 뒷정리를 한국에 있는 자식과 형제들을 대신해 혼자 너무 고생했어요. 형제들 모두가 오빠한테 죄송해하고 있어요. 둘째 오빠 설상가슴으로 또 사고로 병원에 있다 하니 어쩜 좋아요. 둘째 오빠를 이번에 명춘 오빠가 와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항상 오빠 곁에서 고생하시는 둘째 형님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이계근 오빠, 이명춘 오빠, 둘째 형님, 오빠들 뒤에는 자식과 형제, 조카들이 있어요. 나는 오늘 오빠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가도 오도 못하는 자식들과 형제들을 대신해서 오늘 연맨TV 요청 한마당 프로를 통하여 노래 한 곡 신청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리미자 씨의 오빠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그림 같은 내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0: 7월에 들어서니 들에는 푸른 벼파도가 넘실거리고 산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무르익고 있습니다. 절강성 항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기옥 씨는 여름이 되니 고향의 푸른 산천이 그리워난다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박기옥 씨의 고향 왕청현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살고 계시는데 요즘도 농사의 박차를 가하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우리 요청하마당 프로그램을 감상하시면서 잠시나마 안방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품 동고동락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11시 다 넘어가는데 손님들이 들어올 때 됐는데
2: 좀 있으면 예, 손님들이 막 들어올 겁니다.
1: 그럴까?
2: 예.
1: 어머, 손님 왔습니다.

0: 야, 그래도 맛집은 이 집이 최고지. 야, 미선아.
1: 다리서?
0: 어?
2: 아이, 난 또 손님이 왔는가 했더니, 아이, 어째 또 왔어?
0: 야, 그래, 나는 손님이 아니야. 응? 야, 오늘 점심에 우리 동창들 모이자고 해서야. 다른 데 가서 돈 팔면 어떻고, 차라리 너 집이 와서 내 상꺼도 올려주고 시루 붙여주자고 여기로 왔다.
2: 아이고, 시루 붙여줄라 시대배 싹 날아나겠어.
0: 야, 정말 야, 기부 이상하게 말한다. 야,
3: 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 식당의 절반 주인이다.
2: 그러니까 더 문제란 말이오. 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장사 다 해야 되는 판에 맨날 와서 외상놀이만 하면 어떻게 내가 살아로.
3: 야, 야, 그거는 내 수익금에서 자르면 되지. 야, 니 정말 야, 옛날보다 정말. 많이 변했다. 어? 야, 니 내하고 이러면 아이 되지.
2: 지금야 집세도 이제 석 달째 밀렸어. 그리고 대출금도 못 물고. 난 이제 이 집주인이 그림자만 봐도 그저 다리 후두두 떨린 게 정말 못 살겠어. 못
3: 됐다, 살겠어. 됐다. 내 그럼 우리 동참하는 여기서 아예 하면 되지.
2: 이거 하든지 말든지.
3: 여기로 오지 말라. 우리 자리 옮기자.
4: 그래다가 그 부사금 3만 원은 불세를 빼달라고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2: 아이고, 걱정 다 하지 마. 저 사람이 젊었을 때야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내 지금이야 이 미선 초두부 집부터 꾸린다니까 제일 먼저 돈을 손대라면 난리게요. 저도 사람인지 간대서 그렇게 하겠어.
5: 있어.
4: 엄마, 손님이 왔습니다.
2: 아이고, 이 집주인이 목소리요. 또 집세 받으러 왔쟨가? 예, 아줌마 날래 들었어.
5: 이야, 모두 무서워?
2: 예, 덕분이요. 야. 얼른 여기 앉았어.
6: 야.
2: 그래, 그 집이 아줌마의 건강이라 어떻습니까?
6: 아이고, 그래서 약을 얻길래 비치는 게지 뭐. 요즘도 야, 그 병원신 예리제 때 또 한 7,800원 썼다. 아무래도 또 입원한다는 소리 날 것 같소.
2: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야. 배달 주문은 두문두문 들어오는데 배달할 사람도 없고 여지가 아니면 어떤 때는 그저 이 손님이 한 상도 없었구만.
6: 이 정말 답답하세요. 이 코로나니 뭐인지 이게 빨리 없어져야 모든 게 정상으로 회복되겠는데.
2: 예, 그러게 말했구만.
6: 가만 있어야. 야, 무식해라. 소염제를 사가지고 오라고? 야, 알았어. 내 인증 사가지고 갈게. 내 우리 노친한테다 약 사다 주고 다시 올게.
2: 예, 예.
6: 야.
2: 어머, 어제 또 온다. 난 이 집세를 어떻게 해라.
4: 사장님. 아이, 저 뭐 하늘이 무너져도 고산할 수 뭐 있다고. 너무 걱정하시네. 예?
2: 내야 오늘은 말을 해야 되겠어.
4: 무슨 말인가 말하셔. 그래서 얘 나를 저기 내쫓지만은 된다.
2: 제 알다시피야 요지간에 영업이 아이들 제품이요.
4: 네.
2: 그래서 글쎄 이달에는 제 월급 주기도 힘들단 말이요.
4: 그래야지 된다. 그래서 말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때까지만 집에서 좀 휴식이 많이 되겠어? 야, 사장님. 나를 내쫓지 마셔. 사장님. 나는 우리 아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우리 엄마도 알츠하이머니까. 사장님, 그럼이 이번 달에 월급에 그래서 날 조금만 주셔. 그리고 다음 달엔 절반만 주면 된다. 야, 사장님. 우리 집에서는 내 일을 아예 하모. 아이들 제 뭐니까.
2: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야 정말 방법이 없어.
4: 나도 사장님 사정 잘 아는데 나 우리 아들 공부 뒤수승도 시켜야 되고 우리 엄마도 약 아이스마 했는데 난 어찌니까 그래 뭐.
0: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신경질 나서 이게 더는 못 넘어가겠다. 야, 미선아.
2: 어째 또 왔어?
0: 우리 언어 결판 내자. 어?
2: 뭐라?
0: 네 내 투자금 4만 원 당장 내놔.
2: 미식해라. 지금 장사에 대해서 집세도 못 내서 공무원도 자르는 판에 그래 나는 죽으라는 게요? 야?
0: 야. 그건 단 이사서이고 어쨌든 내 투자금은 내놔라. 아이 오늘 전화 어쨌다고 거기서 울매 그려.
7: 아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암다.
2: 야 정말 미안하. 내야 요 코로나만 끝나면 아재로 꼭 쓸게.
7: 아이 그게 암다.
2: 이모.

0: 아니면 내 다른 장사라도 해.
1: 오빠! 오빠 그래도 이전에 한 말에서 야 오빠! 오빠 하면 따르던 정이 있는데 오늘 정말 이래겠어? 야?
0: 어허! 야! 니 그래 그거는 기억하니? 어? 좋다! 그럼 우리 말이 나던 김에 제대로 하자. 우리 촌에 있을 때 어? 내 너를 딱 하나 보고야 매년 겨울이면 산에 가서 1년 땔나무를 해다가 노집 마당에다 다 장지해주고 어?
1: 그건 내 다 아오.
0: 어디 그 뿌이야? 어? 우리 촌에서 선전대 같이 다닐 때도 그랬지. 어? 네 밤에 혼자 다니는 게 무섭다고 해서 내 매일 자전거를 둘이다 너를 안 치고 다니면서 내 너를 얼마나 고마워해줬니. 어? 그랬더니 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니?
1: 오빠 내 그거는 다 아오.
0: 무식해.
1: 야, 내 오빠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0: 생각하자고 들으면 됩니다.
1: 지금 뭐냐? 집에 아줌마는 한국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데 오빠는 여기서 맨날 술판이요, 마장판이요 하면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오빠, 이제 좀 정신 차려.
0: 뭐이라니?
2: 모두 제이라.
1: 오, 예. 저 아줌마 어서 오십시오.
2: 예. 야, 영호야.
0: 어여, 마반산 매부. 어. 그래, 그동안 무사하.
2: 어. 야. 야, 저 복모인 어째 온다니.
0: 아, 오늘 지금이야 영업이 아이 돼가지고. 어. 이 사자야. 어. 잘라는 거야.
2: 이거 봐, 로마에.

0: 내고 싶어.
1: 여기 왔더라고.
0: 아, 야. 안 내기랑 많지. 야.
2: 내 처남한테서 들을라이.
0: 니 외국 가서 악착같이 벌어온 돈을
2: 이 식당 로봐 이거 꾸린다고.
0: 니 그 큰 목돈을 선뜻이 내놓은 거 니 그거는 잘했다.
2: 에이,
0: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이대 와서 니 그 돈 내놔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이, 말이 그게... 되는가?
3: 아 매부 그래 매부도 오늘부터 20세를 받지 마.
2: 니 그 말 잘했다. 그러지 않아도 내 그 집세 내서 여기로 왔다. 야? 이거 뭐 로봐 그 석담 밀린 집세하고 앞으로 영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내 집세를 한 푼도 안 받겠다.
4: 그게 정말인가?
2: 정말이야.
4: 그런데 집에 아줌마 약비도 써야 되지 너?
2: 그거는 근심하지 말라 해. 우리 늙어이 둘이야 퇴직금은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4: 예.
2: 없어.
4: 정말 고맙수구만.
5: 예, 감사합니다.
2: 가만 있자 로발. 예. 이 복모의 월급이 몇 달째 밀렸어?
5: 이때까지는 다 줬습니다. 우선 이번 달부터 못 준다면서 나를 지금 나가라고. 나는
2: 이거 로발. 예. 그래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떻소?
5: 예.
2: 내야 집세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야 저 복모이도 잘하지 말고 저 복모이 월급도 제대로 주는 게 어떻소?
4: 됐구만.
5: 감사합니다.
2: 이거 뭐 해결됐어.
5: 네, 감사합니다.
2: 야 여보야 야 니서 오토바이 탈 줄 아냐?
3: 아야 내 촌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오토바이 탔다.
2: 그럼

0: 그 지시 청년으로 녹초 내려갔다가 그 올라와서는 농구공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하려는 바에는 가도 판사쪽 서기로 했다.
1: 그렇지. 길래야
2: 오늘 여기 와서 일처리 하는 거 뭐이 담부티 그저 탕탕탕탕 나.
3: 예예예.
4: 喂, 你好, 哪位? 人力资源社会保障局? 啊, 什么事儿? 为了扶持复工复产, 我的贷款还款延期6个月。 哎呀，你好，谢谢，谢谢，谢谢，谢谢。 哎呀, 太感谢你了。 아주발, 우리 대출금은 6개월이나 더 연장해준다구만.
0: 우리 중국어 보라. 80도 좋고 90도 좋고 일단 간염만 되게 되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해서 내보낸다. 대단하다. 어디 그거 보여? 일체 치료비느냐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하세요.
5: 대단합니다.
0: 우리 중국 공산당이야 사람이 첫째다. 이게 예. 아이고 뭐요?
5: 맞습니다. 아이 우리의 이 중국에서 태어난 게 아이 얼마나 행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0: 벌써 많이 맞네요.
4: 이호 배달이요.
6: 야야, 내 한다, 내 한다. 어. 야, 된다, 된다.
4: 오 예, 됐구만. 매상까지도 다 됐구만. 예예예, 아, 예, 예. 기다렸어요.
6: 그럼 우리 빨리 배달 준비를 하죠.
4: 예. 어,
6: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오토바이를 가져올게. 너봐.
4: 예.
6: 그럼 이 가까운 곳은이야. 내 제조건 타고 배달 갈게.
4: 예, 대표님.
5: 사장님, 우리도 두

우리 말, 우리 노래를 듣기만 해도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산동성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김경호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경호 씨는 고향이 동훈인데 고향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척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김경호 씨를 어릴 적부터 아주 예뻐해주고 사랑해 주셨답니다. 하여 김경호 씨는 이번 방학에도 고향에 돌아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싶지만 바쁜 사정으로 고향에 다녀오지 못하게 되어 노래 제비가 돌아왔다네를 요청해 문안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김경호 씨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방창건 백불 생일잔치가 성대에 펼쳐지는 올해 7월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빛납니다. 하여 7월에는 잔디밭에 떨어진 백합 한 송이나 작은 새가 흘리고 간 하얀 깃털 하나를 봐도 마냥 가슴이 벅차고 부푼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정열로 차넘치고 활기로 가득 찬 내 고향이 더 풍요롭게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저 인위에 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힘든 일을 시작하면 쉬운 일이 올 것이라는 속담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면 결국 그 뒤에 오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과 비슷한 뜻을 가지며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가치 있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격언입니다. 옛날 깊은 산 속의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언제나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 불렀고 그의 일상이 모두에게 특별한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농부의 삶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농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지기 전까지 밭에서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농부의 밭은 그렇게 넓지도 않았고 땅도 척박했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농사가 쉽지 않을 거라며 그에게 조언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농부가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할 거라 기대했지만 농부는 특별한 비책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농부의 하루는 거의 반복적인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고르고 다시 말라버린 풀을 뽑고 흙을 부드럽게 갈며 씨앗을 심는 작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일 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농부는 점점 지쳐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어려운 일을 시작한 시점은 봄이 지나 여름이 오기 전에 씨앗을 심고 첫 번째 비가 올 때였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그 시기에 맞춰 씨앗을 심으려 했지만 그가 심은 씨앗들은 모두 너무 늦게 심어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땅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기후가 그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그가 시도한 것은 모두 헛된 노력이 될 거라고 다들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그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땅에서 작은 풀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이미 더 큰 씨앗을 심고 비옥한 땅에서 자주 수확을 거두고 있었기에 농부의 농사는 더욱 미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가 심은 씨앗들은 아직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불규칙한 날씨와 자주 오는 비와 바람이 그의 수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농부의 이웃들은 그가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농부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왜 계속해서 힘들고 번거로운 일을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농부에게 여러 차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써서 땅을 고르고 비료를 더 넣고 더 빠른 시간 안에 씨앗을 심는 방법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들의 제안을 고마운 마음으로 듣고도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계로 하게 되면 씨앗이 뿌려지는 깊이나 흙의 질감이 달라진다. 나는 내 손으로 하나하나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성실히 자신이 해온 방식대로 일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고난을 견디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비가 오면 씨앗이 다 쓸려 내려갈까 봐 불안해했지만 농부는 오히려 그 비를 기다렸습니다. 땅이 충분히 적셔지고 씨앗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밭에서 작은 싹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농부의 밭에서 작은 싹들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름엔 땅이 너무 뜨거워졌고 가을엔 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그 작은 싹들을 돌보며 비가 와도 햇볕이 강해도 변함없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그 농부의 밭은 다른 농부들의 밭보다 몇 배는 더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씨앗들이 자라서 큰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밭을 보고 이 농부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었을까라며 궁금해했습니다. 그 농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히 간단한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는 내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성실함과 노력이다 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떤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농부는 그저 매일같이 성실히 일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농부가 처음에는 많은 비웃음을 받았고 사람들이 그를 걱정했지만 결국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끈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농부는 비단 자신의 밭에서만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어려움은 그에게 그리 큰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견디고 그것을 이겨내며 나아갔고 결국 그 결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힘든 일의 끝에 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보람이란다. 어려운 시기를 견디면 결국 좋은 일이 올 것이다. 그 농부의 말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가 겪은 고난과 노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농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후세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을 시작하면 쉬운 일이 올 것이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고생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피하려 하거나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속담은 고난을 마주할 때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만큼 달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땅을 잘 갈고 씨앗을 잘 뿌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시간과 노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대충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농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힘든 과정을 통해 제대로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돌본 농부는 그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수확과 더 나은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일수록 그만큼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불확실성에 대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시작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그 일이 과연 잘 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사람들은 그 불확실성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만큼 주저하거나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속담은 불확실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의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그는 처음에는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고 날씨나 기후의 변화로 인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농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땅을 갈고 씨앗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끈기 있는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고 어려움을 이겨낸 자에게는 결국 좋은 결과가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누구나 불확실성에 직면합니다. 무엇을 시작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결국 그 끝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꾸준함과 성실함의 가치입니다. 한 번의 노력이나 힘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노력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든 꾸준히 해나가면 결국 그 일이 큰 성과를 이루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하루 이틀만 열심히 일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밭을 갈고 씨앗을 심는 초기에 어려움이 클수록 그 뒤에 오는 결과물도 더욱 소중하고 값지게 됩니다.
농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그가 쏟은 시간과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목표에만 집중하고 순간적인 성과를 바라면 쉽게 지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과정에서의 힘든 순간들을 견디며 지속적으로 성실히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이런 꾸준한 노력은 단지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힘든 일을 시작하면 쉬운 일이 올 것이다 라는 속담은 그 자체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이 속담은 단지 하나의 격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일상과 다양한 상황에 깊이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 앞에서 주저하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일시적이지만 그 뒤에 오는 결과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길에서 얻는 경험과 성장은 어떤 것보다 값진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속담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건강을 생각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몸을 더욱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 바로 몸의 균형을 맞추는 운동을 주제로 프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이야기할 때 흔히 체중 관리나 근력 운동, 심폐 기능 향상 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을 만드는 기초에는 몸의 균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고 체력이 뛰어나더라도 몸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면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고 관절과 근육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몸의 균형이 잘 유지되면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일상생활에서도 피로를 덜 느끼게 됩니다. 몸의 균형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와 목, 어깨와 허리, 골반과 다리까지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 역시 균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균형이 잘 잡힌 몸은 마치 잘 조율된 악기와 같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하지 않고 서로 어우러질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우리 몸도 각 부분이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 환경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쉬운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하거나 공부를 합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기 위해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어깨를 움츠린 자세를 반복하다 보면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은 긴장하게 되고 몸의 중심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목이 뻐근해지고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무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고 서 있는 습관이나 늘 같은 방향으로 가방을 매는 습관, 한쪽 손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습관도 몸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매우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작은 변화가 생겨도 다른 부위가 그 부담을 대신 떠안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몸 전체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예상하지 못한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단순히 자세만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질 수 있고 근육 사용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쪽 어깨가 더 올라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발 밑창이 한쪽만 더 빨리 닳기도 합니다. 이는 몸이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스스로 적응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특정 부위에 부담이 집중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세가 안정되고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피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할 때도 보다 효율적으로 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몸이 편안해지면서 생활의 활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맞추는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몸의 작은 변화를 느끼며 천천히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균형 운동은 경쟁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균형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균형 운동은 특정 연령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장기 청소년부터 직장인, 중장년층,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건강한 자세와 안정된 움직임은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몸의 균형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실천하면 좋은지,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몸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부분에서는 몸의 균형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운동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답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앞부분에서는 몸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균형 운동이라고 하면 어려운 동작이나 전문적인 훈련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균형 운동의 시작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중심을 느끼고 스스로의 자세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몸의 균형을 맞추는 운동은 특정 부위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운동을 할 때에도 속도나 강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움직임을 의식하며 천천히 동작을 수행하면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까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균형 운동 중 하나는 바른 자세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자세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 있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해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발의 체중을 고르게 나누고 허리를 곧게 세우며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의 중심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걷기 또한 훌륭한 균형 운동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걷거나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진 상태로 걷는 습관은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어깨와 팔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걸을 때 몸의 중심이 안정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식하면 균형 감각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칭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특정 근육의 과도한 긴장입니다. 목과 어깨, 허리와 다리 근육이 뻣뻣해지면 움직임이 제한되고 자세도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전후는 물론 평소에도 가볍게 몸을 늘려주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좌우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균형 운동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몸통 근육입니다. 흔히 코어 근육이라고 불리는 이 부위는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통 근육이 약하면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고 움직일 때도 흔들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통 근육이 안정되면 팔과 다리의 움직임도 보다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균형 운동은 단순히 다리나 팔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함께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동작을 따라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운동량을 목표로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운동은 몸의 변화를 천천히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한쪽 어깨가 더 긴장되는지, 특정 부위에 불편함이 있는지, 걸을 때 어느 쪽 발에 힘이 더 실리는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몸의 불균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앞으로 어떤

물건을 들 때 몸을 비틀지 않고 바르게 움직이는 습관,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틈틈이 몸을 움직여주는 습관, 모두가 균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균형 운동은 운동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생활 전체 속에서 실천되는 건강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의 몸 상태를 살필 여유를 잃기 쉽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한 채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균형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변화를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몸은 어느 한 부분만 강하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유지할 때 비로소 건강한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균형 운동은 바로 이러한 조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꾸준히 실천한다면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세 번째 부분에서는 몸의 균형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과 생활 속 실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몸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균형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운동과 습관이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몸의 균형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의 균형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움직임이 한결 편안해진다는 점입니다. 걷거나 앉아있을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몸이 보다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동작들도 사실은 수많은 근육과 관절이 서로 협력하며 이루어지는 움직임입니다.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몸은 필요한 힘만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균형이 무너지면 특정 부위가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자세를 예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몸 전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균형 운동은 피로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쉽게 피곤함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몸의 균형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근육이 불필요하게 긴장하게 되고 그만큼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몸의 중심이 안정되면 움직임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근육의 긴장도 줄어들어 보다 가볍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의 균형은 정신적인 안정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한결 여유를 찾게 됩니다. 실제로 균형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움직임과

건강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균형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몸의 균형이 유지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 연령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바른 자세 형성에 도움이 되고 직장인들에게는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와 육아로 바쁜 분들에게도 몸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의 균형 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계획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앉아있을 때 허리가 구부정해지지는 않았는지, 한쪽 어깨만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걷는 동안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의 균형은 특별한 순간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을 할 때 결과를 서두르지 않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균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형성된 생활 습관과 자세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에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좋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면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어느 순간 자세가 편안해지고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며 몸의 피로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되어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려는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맞추는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방송을 계기로 잠시라도 자신의 자세를 돌아보고 몸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몸의 균형을 맞추는 운동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0: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1: 北京时间15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오늘은 서서입니다. 아나운서 현국화의 듣는 24절기 서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서는 24절기 중 11번째 오는 절기이며 7월 7일 경에 든다. 작을 소자에 더울 소자가 어울렸으니 작은 더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 가장 무더운 절기인 대서와 쌍을 이루는 절기라 해 소서라고 일러오게 됐다. 이 시기는 여름 장마철로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린다. 소서는 온도 변화를 반영하는 절기다. 24절기 중 온도 변화를 반영하는 절기로는 소서, 대서, 처서, 소한, 대한 등 다섯 개 절기가 있다. 모든 절기 가운데서 소서, 대서, 소한, 대한 이 네 개의 절기 이름이 가장 선명하다. 작을 소자와 클 대자가 대조를 이름과 동시에 쌍을 이뤘고 더울 서자와 초울 한자가 대조를 이름과 동시에 쌍을 이뤘다. 북극의 상공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태양을 둘러싸고 시계 바늘의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지만 지구에서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태양이 지구를 둘러싸고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태양이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태양조일시 운동이라 하고 1년간 태양이 지구를 둘러싸고 도는 것을 태양주년시 운동이라고 한다. 태양주년시 운동의 궤도가 바로 황도인데 이는 지구 공전 궤도와 맞물린다. 소소절기에는 한올의 찬바람도 없이 뜨거운 기운만이 흐른다. 불어오는 것은 열풍이고 덮쳐오는 것은 열랑이다. 날씨가 더워지자 귀뚜라미들이 논밭이나 들판을 떠나 뜨락의 담장 밑으로 기어들어가 더위를 피한다. 그리고 지면 온도가 높아져 수리개들이 시원한 하늘 공중에서 높이 높이 날아다닌다. 소서에는 텃밭에 심은 채소들이 밥상에 오를 때다. 아름다운 보라색을 자랑하는 가지, 길쭉길쭉 신선도를 자랑하는 오이, 울긋불긋 어여쁨을 자랑하는 도마도. 이런 남새들은 찬 성질을 갖고 있기에 청열작용과 해독작용도 한다. 이 절기에 가장 신나는 일은 학생들

우리 바라고 바라던 여름 방학을 맞이하는 것이다. 지금은 숙제량도 많이 줄어 즐거운 여름 방학을 보낼 수 있다. 우리나라 많은 지방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삼복철에 들놀이를 하는 풍습이 있다. 매년 음력 초복 첫날이 되면 집집마다 가족끼리 아름다운 자연으로 들놀이를 떠난다. 삼복의 복자가 행복의 복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삼복나들이를 나타내는 유복을 복이 있다는 유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올해는 소서에 유복한 유복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네, 무더위 날씨가 지속이고 있습니다. 네, 일전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중국기상국과 함께 첫 번째 전국 고온건강위험저기경보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런 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지속적인 고온과 다습한 환경은 열사병과 심뇌혈관 등 만성병의 급성 발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중국 기상

가을이면 체감 온도는 기온 표준에 도달할 수 있고 상대적 습도가 100%일 때 체감 온도는 50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에 따르면 열사병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증에서 중증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은밀성과 미혹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고 팔다리에 힘이 없으면 갈증, 어지러움, 두통 등 열사병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서둘러 고온 환경을 떠나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소량의 염분이 함유된 청량 음료를 여러 번 보충하여 빠르게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종증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발병 후 3시간이 응급처치의 황금 3시간이므로 즉시 응급구조 전화를 걸어 진료를 받고 기다리는 동시에 현장치료를 취해야 합니다. 네, 이외에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장시간 밀폐된 에어컨 환경에 있으면 에어컨 병에 걸려 기침, 인후통, 관절통, 복통, 설사, 두통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외 일부 노인들이 장시간 에어컨 방에 머물면 감기에 걸려 안면신경염과 근육관절병변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장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홀씨하면 안 됩니다.

네,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져 인체 땀 배출이 증가하고 칼륨도 쉽게 손실됩니다. 칼륨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 신경근 기능 및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칼륨 결핍은 근육 약화, 경련, 피로, 심지어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칼륨을 적절히 보충하는 것은 건강과 다리 힘을 유지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내 아래 일상생활에서 칼륨을 보충하는 좋은 식품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고 칼리움 채소를 대표하는 시금치는 100g당 약 550mg의 칼리움을 함유하고 있어서 내 체내 나트륨 함량의 균형을 맞추고 부종과 고혈압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는 또한 엽산, 비타민K 및 철분이 풍부하여 혈액 품질 향상과 항피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에 시금치를 먹으면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네, 브로콜리 100g당 약 370mg의 칼리움이 함유되어 있어서 여름철 칼리움 보충을 위한 이상적 선택입니다. 브로콜리는 칼륨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C, 비타민 A 및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여름의 피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적당량의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샐러리. 네, 샐러리 100g당 약 260mg의 칼리움이 함유되어 있어서 열을 내리고 더위를 식히며 리뇨 작용을 하고 부기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샐러리는 또한 식이섬유와 비타민K가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름에 샐러리를 먹는 곳은 또한 신체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고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마도. 네, 도마도 100g당 약 290mg의 칼륨이 함유되고 있어 여름철 식용하면 시원하고 갈증을 해소하기에 좋은 선택입니다. 도마도는 칼륨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리코펜이 풍부하여 네,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으므로 더운 날씨에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도마도를 먹으면 체내에서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을 식히고 시원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이는 100g에 약 150mg의 칼륨이 함유되고 있어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네, 수분이 풍부하여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오이는 또한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C와 비타민K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오이를 먹으면 수분과 칼륨을 보충하고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소수민족 타지크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타지크족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타지크족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타지크족은 신강 위그르 자치구 서남부의 타스쿠얼간 타지크 자치현에 주로 집거하고 있고 소수만이 이 현 동부의 타림분지 서부 변두리 지역에 산재했습니다. 2010년 제6차 전국 인구 보편 조사에 따르면 중국 경내의 타지크족은 약 5만 1000명으로 중국의 소수민족 중 그 인구 규모가 37번째에 달한다고 합니다. 타지크족은 인도 지중해의 백인종에 속합니다. 타지크란 타지크족의 언어인 타직을 현대 한어로 음역한 것으로서 타지크의 민간 전설에 따르면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타지크인들은 평원 타지크와 고산 타지크로 분류되는데 평원 타지크인들은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이란 경내에 분포되어 있고 인구가 적은 고산 타지크인들은 대부분 파미르 고원과 그 부근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타지크족은 고산 타지크족의 한 갈래이며 그 민족 어원은 기원전 수세기 전에 파미르 고원 동부에서 이란어를 사용하며 생활했던 여러 부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락들은 일찍 중국의 천산 이남의 많은 지역에 분포해 있었습니다. 기원 11세기경 돌궐 유목 부락은 이란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중앙아시아의 이 민족을 타지크라고 지칭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자고로 신강의 광활한 대지에서 자손 만대 생활해온 타지크인들과 각이한 시기 파미르 서부에서 동부로 이주해서 타스쿠얼간 일대에 정착한 타지크인들이 바로 중국 타지크족의 선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장건이 서역에 다녀가면서 서한 왕조가 서역에 서역 도호부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이란어를 사용하는 파미르 동부의 부락과 주앙 왕조는 행정적으로 종속 관계를 확립했습니다. 장건이 서역에 다녀온 뒤 대월시, 안식 등 나라로 가는 사절과 상인들이 파미르 지역을 경과했는데요. 이때부터 파미르는 중국 고대의 실크로드 동서교통의 필수 경유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지크족과 한족 등 민족 간의 경제 문화 교류가 날로 빈번해지고 타지크족 고대 사회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기원 2, 3세기에 파미르 고원에서 생활하던 타지크족 선민들이 걸반타국을 창건했습니다. 걸반타란 동부 이란어로 산길 또는 산간평지라는 뜻입니다. 실크로드의 요충지에 위치해서 동서방의 경제와 문화 교류에서 가교적 역할을 논 걸반타국은 중국의 타지크족 역사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당 서역기를 비롯한 사료에 따르면 걸반타국은 당시 타스쿠얼간 및 주변 지역에서 물길을 내고 관계 농업을 크게 발전시켰으며 역참을 수건해 오고 가는 행객들에게 무료 주숙지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걸반타국은 남북조 시기 공격이 최대로 강해졌으며 10여 개의 사찰을 짓고 승려도 500여 명 두어서 이 일대의 소승불교의 중심지로 되기도 했습니다. 약 500여 년간 존속한 걸반타국은 당나라 개원 연간 투르판 세력이 파미르 일대에 이르며 투르판에 귀순했습니다. 그 뒤 당나라가 이 지역에 대해 행정관리를 실시했으며 송나라와 원나라 때의 타스쿠얼간은 사리콜리로 불렸고 걸반타의 후손들은 사리콜리인으로 불렸습니다. 원나라 때 몽골인들이 중아시아를 정복한 뒤 사리콜리는 중아시아의 땅과 함께 찰합태한국에 귀속되었으나 전란으로 사리콜리의 타지크족 인구는 급감했습니다. 명나라 때에도 전란으로 타스쿠얼간 지역에 많은 타지크인들이 고향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이즈크족 이민들은 조국 보유의 영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1891년부터 1894년까지 제정 러시아가 영국과 결탁해서 파미르를 분할하고 타스쿠얼간을 점령하려고 시도하자 타지크족 이민들은 침략자에 맞서 고향 보위전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많은 타지크 목축민들이 자발적으로 타스쿠얼간 남부 지역에 이주해서 장기간 그곳에 남아 변방을 지켰습니다. 1938년부터 1940년까지 기간에는 중국 공산당의 공작대원들이 타지크족 이민들을 인솔해서 제국주의 반대 투쟁을 전개했으며 현지의 경제 문화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1952년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 실시 요강을 반포했습니다. 그 당시 타스쿠얼간에는 타지크족과 키르기스족, 위구르족, 한족 등 6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타지크 민족이 타스쿠얼간 인구의 약 78.1%를 차지했습니다. 1954년 중앙인민정부는 타지크족 인구의 60%가 집거하고 있는 타스쿠얼간을 타지크 자치구로 반포했으며 이듬해에는 자치구를 타스쿠얼간 타지크 자치현으로 개명했습니다. 오늘날 타스쿠얼간 자치현은 이미 중아시아와 남아시아, 중동으로 통하는 중국 서부의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으며 국경무역도 날로 번창해지고 있습니다. 타지크족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이란어계 사용민족입니다. 중국의 타지크어는 두 가지 방언이 있는데요. 하나는 차리콜리 방언이고 다른 하나는 와한 방언입니다.

전에는 페르시아 문자를 사용했지만 후에는 타지크족들이 위그르 학교에 다니면서 위그르 문자를 배워서 현재는 위그르문과 한문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지크족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매술가입니다.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양로원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모아산 기슭에 자리 잡은 아담한 요람, 정성의 양로원 할매 할배 모여 온다네. 너희님들을 욕회하시라 춤 노래 배워주면서 소중한 여생을 아름답게 수놓아 가네. 만년의 행복을 꽃으로 가꿔주는 우리네 양로원, 우리네 양로원은 참으로 좋고 좋다네. 간호원 저마다 뿌리를 박은 요람, 노인들을 정성껏 모시는 이쁜 천사들, 친인 마냥 건강 채미로 체크도 하여 주면서 언제나 반겨 웃는 얼굴로 봉사한다네. 만년의 행복을 꽃으로 가꿔주는 우리네 양로원, 우리네 양로원은 참말로 좋고 좋다네. 참말로 좋고 좋다네.

0: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초로 작곡, 황명월의 노래, 양로원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

0: 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저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제24회 할빈국제맥주축제가 일전 빙설대색의 단지 내에서 화려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수만 개의 등불이 밤하늘을 밝히며 얼음도시의 여름에 격정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화려한 조명 속 개막식은 대형 오리지널 음악 무용 시화 작품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힘찬 음악과 열정적인 무대 속에 빙설 풍경, 습지 풍광, 웅장한 철교, 시장의 생활 풍경이 차례로 펼쳐져 할빈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열정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도시 기지를 보여주었고 빙설 대세계는 순식간에 한여름의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빈 국제 맥주 축제는 1988년에 처음 시작돼 중국 3대 맥주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30여 년의 발전을 거치며 역사적 깊이와 국제적 명성을 동시에 갖춘 여름 맥주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5개의 맥주 대형 텐트와 11개의 국제 맥주 가든이 마련되어 맥주 음식, 공연 체험, 중국식 야간 관광, 레저 캠핑 등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졌으며 공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맥주 거래소 특별 체험 구역을 선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의 동적 가격 책정 방식을 모방해 인기가 높은 맥주는 가격이 오르고 판매량이 적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은 QR코드 스캔을 통해 자동으로 맥주를 구매하면서 맥주 거래 운영자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재미있는 맥주 문화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일전 출국 세환급 신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소액 무작위 검사 등 새로운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의 세환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신정책 시행 당일 할빈 태평공항 세관은 총 12건의 출국 세환급 신청을 심사 검증했으며 금액은 20만 원을 넘어 전날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세환급 상품은 주로 전자제품, 의류 등 품목에 집중됐고 세관은 감독 절차를 최적화해 관광객 통관 효율을 높였습니다. 관광객은 휴대폰으로 스캔해 전용 출국 세환급 서비스 코드를 생성하면 모든 세환급 가게와 출국 공항에서 한 번에 코드 스캔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정책은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도 최적화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다른 지역 공항에서도 세환급 절차를 마칠 수 있고 즉시 구매 즉시 환급의 출국 기한도 28일로 통일 연장돼 쇼핑 세환급이 더욱 유연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흑하 수분화 등지에서는 출국 세환급 혜택으로 대량의 러시아 관광객이 찾아와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출국 세환급 서비스 조치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올 상반기 할빈 세관의 각 업무 현장은 전성에서 총 약 1,500건의 출국 세환급 업무를 처리했으며 세환급 신청서 금액은 860만 원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배, 1.2배 증가했습니다. 일전 동북지역 도시 축구리그 핵심 매치가 펼쳐졌습니다. 개서팀이 홈장에서 연변팀을 맞아 격돌했습니다. 화려한 개막 문예 공연, 잔디 우에서 치열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약 2만 명 관중의 함성이 어우러져 도시 전체에 스포츠 열기를 불태웠습니다. 동북 슈퍼리그의 모든 경기는 단순한 두 팀 간의 대결을 넘었습니다. 경기의 열기는 경기 전 문예 공연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변 원정팀은 100여 명 규모 공연단을 파견해 특색 민족 의상을 입고 붉은 태양 병강을 비춘해를 부르며 현장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꿈나무들 잔디 우에서 꿈을 쫓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개서에 어린 축구 꿈나무들이 입장했습니다. 흥룡강공업학원 학생 600명이 함께 대형 기발을 들고 펼치며 개서 화이팅 문구가 잔디 우에 서서히 드러나 현장 열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조국을 사랑해의 격정적인 선율 속에 문예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시작 휘슬과 함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고 개서 스포츠 센터 관람석은 파란색 응원 물결로 물들었습니다. 홈팀 응원단 속에는 러시아에서 온 70명의 팬들이 파란 유니폼을 입고 개서팀을 응원했습니다. 원정팀 관람석에서는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얻은 연변 명태 응원단이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경기 도중 연변팀이 연속 골을 넣어 점수차를 벌였지만 개서팀 선수들은 기세를 잃지 않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경기 67분 개서팀의 10번 조한문 선수가 동료 패스를 받고 슛을 성공시키며 이번 동북 슈퍼리그에서 팀의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블랙박스 731 출간 기념회가 일전 일본 침략군 제731 부대 죄증 진열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이 서적은 역사 기록과 문학 서술을 결합하고 기밀 해제 문서를 바탕으로 일본 침략군 제731 부대의 비밀 실험, 특별 이송, 인체 생체 실험 등 극악한 범죄의 역사적 진실을 체계적으로 복원했습니다. 저자가 30여 년간 국경을 넘어 증거를 수집하고 진열관 건립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담아 국내외 학자들이 함께 진실을 찾고 평화를 수호해온 과정을 기록했으며 일부 독점 공개 내용과 희귀 역사 사진도 최초로 수록했습니다. 중국 흑하시와 러시아 블라고베센스크를 연결하는 국경 간 케이블카 공사가 완료됐으며 현재 프로젝트 전체 진행률이 9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운행을 마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로 국경 간 케이블카는 이중 객실 설계를 채택해 한 개 객실당 최대 11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의 최고 운행 속도는 초당 12m에 달하며 흑하에서 러시아 맞은편까지 이동하는 데 단 6분에서 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올해 12월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식 가동될 예정이며 정식 운영 후 년간 승객 수송 능력이 26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국경 간 케이블카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장시간 통관을 실현할 예정으로 중로 양국 간의 인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만들 전망입니다. 제16회 중로 문화장터가 일전 러시아 아무르주 블라고베센스크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문화장터 행사는 중로 양국 6개 도시 간의 연동으로 구축됐으며 흑룡강성과 아무르주 간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 측은 흑하시를 주회장으로 목당강시와 감옥사시를 분회장으로 설치했습니다. 흑하와 블라고베센스크, 목당강과 블라디보스토크, 감옥사와 하바롭스크가 각각 결연해 이른 6개의 특색 있는 행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폐막식은 8월 8일 흑하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통지를 발표해 2026년 전국 기술인재 양성기관의 학제별 모집 목표를 125만 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양성기관은 취업 및 직업훈련 의사가 있는 농촌 전출 취업노동자, 미취업 졸업 고교대학생, 등록 실업자, 취업 취약계층 등 중점 대상군을 위해 인공지능, 첨단 제조, 저고도 경제, 신에너지 자동차, 건강 요양 서비스 등 중점 분야의 시장 수요와 직업 능력 요건에 맞춰 교육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성기관은 산학융합과 학교기업 협력을 심화하여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에 대응한 학과 배치를 최적화하고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 선도기업과 협력해 산업특화대학과 실습기지를 공동 구축하고 주문식 맞춤형 양성과정이나 기업 명칭을 딴 특별반을 개설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수요 대상자 특성에 맞춰 전일제 양성, 비전일제 양성, 직업능력 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13번째 시간입니다.

0: 성금이네 학교. 아이들과 함께 점심밥을 먹은 성금이가 학급 책상에 마주 앉아 아침에 거둔 애들이 숙제를 검사하고 있다. 작은 부채를 손에 쥐고 더위를 식히며 지나가던 라니가 성금이를 보고는 웃으며 들어온다.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아니 너희들 휴식 시간인데 나가 놀지 않고 교실에서 뭐 해?
1: 지금 나가요.
3: 언니. 밖에 날씨가 너무 덥길래 나가기 싫은 애들은 교실에 가만히 앉아서 쉬라고 했어요.
2: 아니 량 선생, 이러다 더위 먹겠어. 이 여름에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아니 뭐 점심 시간까지 쉬지 않고 숙제 검사를 하다니. 아유, 쉬면서 해, 쉬면서.
3: 괜찮아요. 그나마 우리 교실은 음지 쪽이고 통풍이 잘 돼서 오히려 사무실보다 더 시원한걸요?
2: 아무튼 이런 인력신쟁이 못 말린다니까. 아, 그런데 성금이, 너 이번 주급교학 시합에서 우리 학교 대표로 선정된 거 알아?
4: 네? 제가요? 그런 말 없었는데.
2: 나도 금방 한 소식이야. 아까 일 있어서 교무처에 들렸는데 주임이 하는 말을 얼핏 들었지 뭐. 이제 곧 너한테도 덩치 있을 거야.
4: 그래요?
2: 어. 너도 알지만 축구 시합에서 성적이 좋으면 성급 시합까지 나가게 될 거야. 업무 골간 교환들에겐 정말 좋은 기회지. 한동안 엄청 바빠지겠지만 일단 축하해.
3: 네, 고마워요 언니.
0: 퇴근 후 가벼운 걸음으로 교문을 나서 집으로 향하던 성금이가 문득 뭔가 생각난 듯 발길을 돌려 학교 옆에 위치한 약방에 들린다. 잠시 후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가방에 넣고 약방문을 나서는 성금이가 입가에 작은 미소를 남실거리며 성거리에게 전화를 건다.
3: 여보세요? 성글씨, 퇴근했어요?
5: 어, 성금이. 그찮아도 전 아래는 잠이었어. 아, 저녁에 회식이 있어. 중요한 손님을 만나야 해서 빠질 수 없을 것 같소.
3: 아, 네.
5: 아, 그리고 집에 가서 말하려 했는데 나 내일 출장 일정이 잡혀서 열흘쯤 걸려. 회사 사장과 함께 떠났는데 이번 일이 잘 되면 아마 내 승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어떠서? 전 일이지?
3: 네, 그러네요.
5: 어, 근데 성금인 무슨 일이요? 왜 전화했어?
3: 아니, 아무 일도 없어요. 성걸 씨가 퇴근했으면 같이 집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5: 아, 성금이 먼저 집으로 가오. 저녁에 가서 상세한 얘기를 하겨.
3: 네, 알았어요.
0: 시무룩해진 성금이가 전화를 끄고 집으로 향한다. 저도 모르는 새 자신의 생활이 집, 학교라는 일직선을 그어가고 있음을 느낀 성금이가 혼자 고개를 저으며 피식 웃는다.

0: 성금이 왔어? 네. 오늘은 일찍 가고만.
1: 승모.
2: 효나.
1: 승모, 빨리 와요. 나 모를 문제가 있어요. 두 문제나 돼요.
2: 어, 그래. 알았어. 승모가 옷 받고 있고 혜원이 방에 갈게.
1: 네.
0: 잘됐네, 승모가 왔어. 참, 성거리는 같이 안 왔어?
2: 네, 네. 오늘 회식이 있대요. 좀 늦을 거예요.
0: 그럼 우리끼리 먹지 뭐. 빨리 옷이나 바꿔 입고 나오.
2: 네, 어머니.
3: 저녁을 먹고 침대에 앉아 시계만 쳐다보는 성금이 한 손엔 핸드폰이, 다른 한 손엔 빨간 줄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가 쥐어져 있었다. 12시가 다 돼서야 문 밖에서 성글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기다리다가 지친 성금이는 모르는 척 자리에 누워 바깥쪽으로 등을 돌려버린다. 어두운 방에서 성글이 어머니 말소리가 낮게 들려온다.
0: 아이고, 이게 몇 시냐? 왜 이제야 와?
4: 어머니, 오늘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성금이가 말 안 하던가요?
0: 말하더라. 아유, 이 술 냄새. 뭘 이렇게 많이 마셨냐?
4: 네, 처음 마셨어요. 중요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 내일 일찍 출장을 떠나야 해요.
0: 출장 간다고?
4: 네.
0: 무슨 출장을 그리 급하게 가냐? 말도 없더니. 됐다 됐다, 얼른 들어가거라. 성금이가 온전히 기다리는 모양이던데. 너도 참.
4: 성금이 아직 안 자요?
0: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좀 일찍 일찍 다녀라. 니들 아직도 신혼이다. 성금이 생각도 해줘야지.
4: 네. 알았어요.
0: 그래 그래.
4: 어머니 얼른 쉬세요. 어머니야 말로 왜 아직도 안 주무세요?
0: 나야 잤지. 혜원이가 자면서 이불을 하도 차던져서 덮어주느라 깨어났다가 네가 오는 소리를 듣고 나왔다.
4: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얼른 쉬세요. 저도 들어갈게요.
0: 그래.
3: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심조심 방문을 열고 들어온 성글이가 침대를 향해 눈길을 돌리다가 방 한구석에 놓여진 자신이 트렁크를 발견한다. 아내가 어느새 자신을 위해 짐을 몽땅 챙겨놓은 걸 짐작한 성글이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침대에 다가와 그대로 성금이 곁에 쓰러지며 팔로 성금이를 껴안는다.
4: 내 마누라, 역시 우리 성금이가 제일이야.
5: 술 냄새, 저리 비켜요.
4: 왜? 기다리던 남편이 왔는데 반갑게 맞아야지. 비키라니.
5: 몰라요. 이게 몇 시예요? 저 피곤해요. 얼른 옷 벗고 쉬세요.
4: 아, 그래. 나 오늘 많이 취했어. 아, 힘들어.
5: 내일 몇 시에 가요?
4: 7시.

바로 잠들어 버리는 성걸이 코고는 소리를 뒤로한 채 성금이는 그때까지 쥐고 있던 임신 테스트기를 베개 밑에 쑥 밀어놓고는 말없이 눈을 감아버린다.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따라 베개가 어느새 촉촉히 젖어든다.

0: 급하게 출장길에 오른 성글에 대한 아쉬움을 성금이는 공객과 준비에 모든 심혈을 쏟는 것으로 달랬다. 그날도 늦게까지 비과를 하면서 수업 형식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시어머니와 혜원이가 자는 방에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고 뒤따라 시어머니 급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1: 할머니, 할머니, 아파요.
2: 왜? 어디가 아프냐?
1: 여기, 배 아파.
2: 배가 아파? 어디? 할머니가 만져줄게. 괜찮아. 많이 아프냐?
3: 어머니, 왜 그러세요?
2: 아휴, 혜원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런다.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뒹굴고 있구나.
3: 혜원아, 왜 이래? 어?
1: 배 아파요. 배 아파요.
2: 아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지?
3: 안 되겠어요, 어머니.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겠어요.
2: 그래?
4: 그래, 얼른 애 데리고 병원에 가기요.
2: 네. 아니, 성거리도 없는데 이건 어떻게?
3: 혜원아, 숙마한테 업혀 병원 가자. 빨리.
4: 그래.
0: 성금이가 혜원이를 잔등에 업고 층계를 내려가며 걸음을 재우치고 그 뒤로 성거리 부모가 허겁지겁 따라간다.
4: 선생님, 우리 혜원이 괜찮습니까?
5: 네. 네, 급성 위장염입니다. 인천병원에 오길 잘했습니다. 이 링겔를 맞고 나면 괜찮으실 겁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4: 감사합니다.
2: 오늘 하루만 맞으면 되는가요?
5: 오늘 다 맞고 나서 애 상태를 지켜봅시다. 괜찮으면 더 안 맞아도 되고요. 집에서 잘 휴식을 시키면 됩니다. 예. 찬 음료나 음식을 갑자기 너무 급하게 먹으면 더 해지기 쉬우니 조심하고요.
2: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5: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걱정 마세요. 보니까 애 엄마가 고생이군요. 간이 아파 보이던데 애를 놓고 정신없이 뛰어온다 싶어요. 그렇죠?
2: 예, 애 엄마라. 네.
4: 네.
0: 병원 주사실. 토하고 설사를 하며 온 밤을 앓은 혜원이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링겔를 맞고 있다. 혜원이 머리를 자신이 무릎에 받쳐놓고 침대에 앉아 벽에 몸을 기댄 성금이도 지친 듯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
2: 성금이, 여기 좀 눕소. 혜원이 나한테 주고.
3: 혜원이 이제 금방 잠들었는데 다치면 또 깨어나겠어요. 이대로 제 무릎을 베고 자게 놔두세요. 전 괜찮아요. 어머니,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혜원이 괜찮대요.
2: 링겔를 맞으면 괜찮아질 거라 하더구만.
3: 네, 다행이네요.
4: 그나저나 이 새기가 오늘 많이 놀란 것 같구만. 얼굴 색이 아주 창백하오. 그 늦은 밤 쉬지도 못하고.
3: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더 힘들죠.
2: 우린 괜찮소. 아이고, 우리 혜원이 엄마가 곁에 없으니 아플 때 제일 서러워하오. 우린 감기만 걸려도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서 속을 끓이지.
4: 새애기 그 간이 아픈 몸으로 혜원이를 업고 달려오느라 힘들었겠구만. 하필 성거리가 없는 때 이런 애를 태워서.
3: 그런 말씀 하세요. 전 괜찮아요.
0: 그날 혜원이는 병원 침대에서 줄곧 성금이 다리를 베고 잠을 잤다. 링겔를 다 마치고 다시 혜원이를 업고 집까지 온 성금이가 땀에 젖은 잔등에서 혜원이를 내려놓는다.
2: 어휴, 우리 혜원이 어린 게 온밤 혼났지. 자,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다.
1: 응? 할머니, 나 오늘 숙모랑 같이 자면 안 돼요?
2: 숙모랑 같이 자겠다고?
1: 나 숙모랑 같이 잘래.
6: 혜원아, 말 들어. 방에서 할머니랑 같이 자자.
3: 응? 어머니, 괜찮아요. 정걸 씨도 없는데 제가 혜원이 데리고 잘게요.
6: 아니, 성금이 오늘 많이 피곤할 텐데 괜찮겠어?
3: 네, 혜원아, 숙모랑 같이 방에 가서 자자.
1: 네, 숙모.
0: 성거리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쩔 수 없다는 듯 이들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날 저녁 혜원이를 달래서 재우고 성금이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배가 당기는 듯 아파나서 허리를 꼬부린 채 샤워처럼 날이 밝을 때까지 침대에서 혼자 몸부림쳤다. 그리고 이튿날 또 숙모랑 같이 자겠다는 혜원이 때를 못 이겨 시어머니는 허락을 했고 성금이는 다시 혜원이랑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3: 혜원아, 숙모랑 같이 자니까 좋아?
1: 응, 좋아요.
3: 오늘은 배가 안 아파? 괜찮아?
1: 네, 오늘은 하나도 안 아파요.
3: 그래, 다행이... 근데 오늘은 숙모가 왠지 배가 살살 아프네.
1: 숙모도 배 아파요? 많이 아파요? 할머니한테 말할까요?
3: 아니야, 괜찮아.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1: 숙모, 그럼 숙모는 이야기할 줄 알아요?
3: 응? 무슨 이야기?
1: 우리 반 친구들은 자기 전에 엄마가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나도 이야기 들으면서 자고 싶어요.
3: 아하, 그래? 숙모는 이야기를 잘 못해서 어쩔까?
1: 숙모, 배가 많이 아파요?
3: 아니야, 괜찮아. 혜원아, 우리 이렇게 할까? 우리의 교환일기 있지? 그 일기를 우리 이제 서로 바꿔볼까? 이야기 대신 숙모가 일기를 읽어주는 건 어떨까?
1: 좋아요, 숙모.
0: 그날 혜원이에게 성금이는 둘이 일기를 번갈아가며 읽어주었다. 혜원이는 그 일기를 들으면서 행복한 듯 꿈나라로 갔다. 무슨 내용이었던지 다 생각나지는 않지만 혜원이 삐뚤삐뚤한 글씨 한 줄만은 지금까지 성금이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다. 바로 숙모가 엄마였으면 좋겠다 라는 한 구절이었다.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1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영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14번째 시간입니다.

0: 있어요.
1: 여보, 성금이가 왔다 간 지도 오래된 것 같구만.
0: 애들이 지난주에 다녀갔잖아요. 왜요? 또 생각나요? 전화를 해서 오라 할까요?
1: 아니, 놔두어. 젊은이들이 한창 바쁠 텐데 일이 없이 괜히 전화는 왜 하겠어?
0: 당신도 참. 그나저나 요즘 따라 왜 그렇게 식사를 못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아니, 어디 불편해요? 식사량이 너무 줄어든 것 같네요.
1: 글쎄, 왠지 밥이 맛이 없구만.
0: 아니, 뭘 드시고 싶은 게 있나요? 내가 사올게요.
1: 아니, 먹는 것보다 머리가 자주 어지럽고 가끔 미스거리기도 하고. 에이, 나이가 드니 더 안 가보.
0: 안 되겠어요. 병원 가서 봐야겠어요.
1: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어. 그 혈압이 오르지 않았는지 봐주어.
0: 네, 알았어요. 얼른 식사하세요. 이 국이라도 좀 더 마셔요. 네.
1: 됐어.
2: 성금이 아버지가 수저를 놓고 상을 물린다. 희청이는 다리를 겨우 옮겨 디디며 천천히 방으로 향하는 남편의 모습을 성금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0: 미옥인의 옷가게. 늦은 오후, 성금이가 들어선다.
1: 미옥아. 오, 성금아. 어서 와. 아니, 요즘 통 연락이 없더니 어떻게 왔어?
2: 어? 미옥아, 나 한 가지 부탁할 게 좀 있어.
1: 부탁? 뭔데?
2: 너 나랑 같이 병원 좀 가지 않을래?
1: 병원에 왜? 너 어디 아파?
2: 어, 나 임신한 것 같아.
1: 뭐? 임신? 와, 야, 축한다야. 너 오라자는 아기 엄마가 되겠구나. 오, 축하해, 축하해. 야, 남편이 좋아죽겠네 아주, 응?
2: 성걸 씨는 아직 몰라. 나도 며칠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오더라고. 근데 출장을 가버리는 바람에 미처 그 얘기는 못했어.
1: 아니, 이런 맹랑한 애라고야? 야, 지금이 무슨 시대야? 아,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그 얘기를 왜 못해? 아, 참. 아니, 너 설마 시부모님한테도 안 알린 건 아니지?
2: 어, 말 안 했어.
1: 얘 정말? 아, 그런데 병원에 왜?
2: 어제부터 배가 너무 아파. 저녁이면 더한데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야.
1: 아, 야야야야. 너 당장 나랑 같이 병원 가자.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
0: 성금이 나식을 살피던 미옥이가 급기야 그를 끌고 그 길로 병원을 찾아간다. 성금이가 부상과 검사를 들어간 사이 미옥이가 그 가방을 들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
2: 의사 선생님, 무슨 문제가 있나요?
3: 임신 4주입니다. 그런데 상태가 좀 좋지 않네요.
2: 네?

0: 왜요?
1: 임신 초기엔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돼요. 지금 약간의 출혈이 있어요. 이 상태로면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거운 물건을 오래 들고 있은 적 있습니까?
0: 아니요, 그런 건 별로 없는데요.
1: 첫 석 달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약을 떼줄 테니까 설명에 따라서 제때 복용하시고요. 꼭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0: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2: 한편 병원 복도. 성금이 핸드폰이 쉬지 않고 울린다. 미옥이가 성금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대신 받는다.
3: 여보세요? 량성금의 핸드폰입니다.
4: 여보세요? 전 성금이 남편인데 그쪽은 누구죠?
3: 성금이 친구 미옥이에요.
4: 아, 그래요? 반가워요. 성금이는요?
3: 성금이요? 병원에 있어요.
4: 네? 뭐라고요? 병원? 무슨 일인가요? 성금이가 어디 다쳤어요?
3: 이보세요, 성걸씨. 아무리 일이 바쁘다 해도 아내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4: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3: 성금이 임신인 거 몰랐어요? 아기 가졌다고요?
4: 네? 뭐라고요?
2: 미옥이한테서 소식을 들은 성거리는 성금이가 진찰실에서 나오기 바쁘게 또 전화를 걸어왔다. 그리고 인침 집에다도 이 소식을 알렸다. 그날 성거리는 성금이에게 수도 없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0: 성금이 잊어.
1: 왔구만.
0: 아이고, 성거리한테서 소식 듣고 얼마나 걱정되든지. 어서 쉬어.
1: 세계, 몸은 괜찮소?
2: 네.
0: 임신이라며 왜 얘기를 안 했어? 진작에 말했더라면 우리도 더 신경 써줬을 텐데.
1: 그러게.
2: 어머니, 저도 성걸 씨가 출장 가는 날에 알았어요.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가서 확정한 다음에 알리려고 했어요.
0: 아이고, 아 이런 큰일을 어찌 혼자만 감당하고 있었어. 그래, 병원에선 뭐라 했어? 아유, 어쩐지 요즘 성금이 낯세게 안 좋다 했더니 아기는 무사하다?
2: 네, 임신 4주 많이 휴식하면 괜찮대요.
1: 그 임신을 했다는 사람이 큰 애를 얻고 밤중에 병원까지 뛰어가다 왔으니 몸이 견딜 리 있겠소?
0: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가 업고 가는 건데 그런 줄도 모르고. 아유, 아까 성거리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오? 성거리도 너무 걱정이 돼서 자꾸 말하더구만.
2: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저 방에 들어가서 좀 쉴게요.
1: 그래. 얼른 들어가시오. 당신, 네. 요즘 새기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해서 잘 먹이오.
0: 그래야죠. 성금이, 성거리가 이틀 후면 돌아온다니까 너무 걱정 마오. 요즘 보니까 밤늦게까지 안 자고 일하는 것 같던데. 학교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몸이 가장 중요하오. 어? 이제부턴 성금이와 배 안의 아이만 생각하오. 절대 무리하지 말고.
2: 네, 알겠어요, 어머니.
3: 성금이 첫 임신은 이렇게 요란한 걱정 속에서 식구들에게 알려졌다. 이틀 후 성거리도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고, 성금이는 이사가 떼준 약과 시어머니가 챙겨주는 음식들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몸을 처셔오는 한편 짬짬이 시간을 타서 공개과 준비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다만 수업 준비를 위해 밤을 지새우는 일은 없이 충분한 수면은 보장하려고 애썼다. 성금이네 학교. 교무처 주임이 성금이를 부른다.
4: 양 선생, 다음 달 공개교학 시합 준비는 잘 되고 있어?
2: 네, 차근차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주에 한번 애들 데리고 연습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4: 그래, 알겠어. 이번 시합은 성급이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학교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도 하오. 다른 교원들도 탐내고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하오.
2: 네, 그럼 먼저 가볼게요.
4: 그럼.
2: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5: 성금아, 네 아버지가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오늘 갑자기 쓰러지셨다. 이제 구급차를 불렀어.
6: 네, 아버지가요? 저 이차 갈게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3: 전화를 놓기 바쁘게 성금이가 청청 걸음으로 층계를 달려내려간다. 속력을 내서지자 배가 따끔거렸지만 성금이는 그런 걸 상관할 새 없이 택시를 불러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어간다. 성금이 전화를 받은 성거리도 이내 병원에 따라 들어선다.
6: 어머니!
7: 성거리,
0: 니들 왔냐?
6: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어떡해요?
0: 혈압이 너무 자주 올라 요즘 약을 달고 살았는데 며칠 전부터 밥도 바로 못 드시고 축 처져 있더니.
7: 장모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장인어르신 괜찮을 겁니다.
6: 아, 아버지 어떡해요? 아버지 별일 없겠죠?
1: 성금이 너무 걱정 마. 괜찮을 거야.
6: 저기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나와요. 성골 씨.
7: 선생님 우리 상인 어떻습니까?
8: 급성 뇌출혈입니다. 아무래도 가족분들한테 알리고 후사 준비도 하십시오.
6: 가왕이 없다니요. 후사 준비라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선생님 치료도 못해보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8: 진정하십시오. 가족분들 마음은 잘 알겠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6: 아니 선생님 안돼요. 성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아버지.
1: 성금이.
9: 여보 이렇게 급하게 가다니. 자식들 얼굴도 못 보. 이렇게 먼저 떠나는 머리 어디 있어요 여보.
1: 성모니 진정하십시오. 성금이. 성금이 왜 그러? 성금이! 이사 선생님!
3: 아버지가 가망이 없다는 이 갑작스러운 사실에 성금이는 심한 타격으로 배가 끊어질 듯한 아픔에 그대로 성거리 품에 쓰러졌다. 워낙 출혈 상태였던 몸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그 길로 산부인과 급진에 실려간 성금이는 소중한 첫 아기를 끝내 보내고야 말았다.

0: 성금이,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어.
1: 성금이.
0: 며느리.
2: 어머니. 아버지.
1: 아이고, 어쩌다 이런 일이. 사돈이 그렇게 급하게 갈 줄은 몰랐는데. 아이고, 성금이까지.
3: 숙마,
2: 효다,
3: 숙모 많이 아파요?

0: 괜찮아.
1: 이렇게 기막히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뭐라 할 말이 없구만.
2: 세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쩌겠소? 마음을 크게 먹소, 어?
1: 그래, 성금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돼요. 어서 기운 차리고 일어나서 어머니를 돌봐야지.
3: 성금이, 우린 아직 젊소. 그 아이는 아마 우리와 인연이 아니었나 봐. 마음을 비우고 잘 보내겨. 성금이 몸을 얼른 저시어서 우리 같이 잘 살다 보면 우리 아이도 꼭 찾아올 거야.
0: 미안해요, 성걸씨. 내가 아이를 못 지켰어요. 너무 철이 없었나봐요.
3: 성금이, 괜찮소. 이 모든 게 다 지나갈 거야. 울지 말고 성금이 곁에 내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오.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1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제24회 할빈국제맥주축제가 일전 빙설대세계 단지 내에서 화려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수만 개의 등불이 밤하늘을 밝히며 얼음도시의 여름에 격정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화려한 조명 속 개막식은 대형 오리지널 음악 무용 시화 작품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힘찬 음악과 열정적인 무대 속에 빙설 풍경, 습지 풍광, 웅장한 철교, 시장의 생활 풍경이 차례로 펼쳐져 할빈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열정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도시 기지를 보여주었고 빙설 대세계는 순식간에 한여름의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빈 국제 맥주 축제는 1988년에 처음 시작돼 중국 3대 맥주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30여 년의 발전을 거치며 역사적 깊이와 국제적 명성을 동시에 갖춘 여름 맥주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5개의 맥주 대형 텐트와 11개의 국제 맥주 가든이 마련되어 맥주 음식, 공연 체험, 중국식 야간 관광, 레저 캠핑 등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졌으며 공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맥주 거래소 특별 체험 구역을 선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의 동적 가격 책정 방식을 모방해 인기가 높은 맥주는 가격이 오르고 판매량이 적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은 QR코드 스캔을 통해 자동으로 맥주를 구매하면서 맥주 거래 운영자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재미있는 맥주 문화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일전 출국 세관급 신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소액 무작위 검사 등 새로운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의 세관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신정책 시행 당일 할빈 태평공항 세관은 총 12건의 출국 세관급 신청을 심사 검증했으며 금액은 20만 원을 넘어 전날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세관급 상품은 주로 전자제품, 의류 등 품목에 집중됐고 세관은 감독 절차를 최적화해 관광객 통관 효율을 높였습니다. 관광객은 휴대폰으로 스캔해 전용 출국 세관급 서비스 코드를 생성하면 모든 세관급 가게와 출국 공항에서 한 번에 코드 스캔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정책은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도 최적화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다른 지역 공항에서도 세환급 절차를 마칠 수 있고 즉시 구매 즉시 환급의 출국 기한도 28일로 통일 연장돼 쇼핑 세환급이 더욱 유연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흑하, 수분하 등지에서는 출국 세환급 혜택으로 대량의 러시아 관광객이 찾아와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출국 세관급 서비스 조치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올 상반기 할빈 세관의 각 업무 현장은 전성에서 총 약 1,500건의 출국 세관급 업무를 처리했으며 세관급 신청서 금액은 860만 원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배, 1.2배 증가했습니다. 일전 동북지역 도시 축구리그 핵심 매치가 펼쳐졌습니다. 개서팀이 홈장에서 연변팀을 맞아 격돌했습니다. 화려한 개막 문예 공연, 잔디 우에서 치열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약 2만 명 관중의 함성이 어우러져 도시 전체에 스포츠 열기를 불태웠습니다. 동북 슈퍼리그의 모든 경기는 단순한 두 팀 간의 대결을 넘었습니다. 경기의 열기는 경기 전 문예 공연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변 원정팀은 100여 명 규모 공연단을 파견해 특색 민족 의상을 입고 붉은 태양 병강을 비춘해를 부르며 현장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꿈나무들 잔디 우에서 꿈을 쫓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개서의 어린 축구 꿈나무들이 입장했습니다. 흥룡강공업학원 학생 600명이 함께 대형 기발을 들고 펼치며 개서 화이팅 문구가 잔디 우에 서서히 드러나 현장 열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조국을 사랑해의 격정적인 선율 속에 문예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시작 휘슬과 함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고 개서 스포츠 센터 관람석은 파란색 응원 물결로 물들었습니다. 홈팀 응원단 속에는 러시아에서 온 70명의 팬들이 파란 유니폼을 입고 개서팀을 응원했습니다. 원정팀 관람석에서는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얻은 연변 명태 응원단이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경기 도중 연변팀이 연속 골을 넣어 점수차를 벌였지만 개서팀 선수들은 기세를 잃지 않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경기 67분 개서팀의 10번 조한문 선수가 동료 패스를 받고 슛을 성공시키며 이번 동북 슈퍼리그에서 팀의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블랙박스 731 출간 기념회가 일전 일본 침략군 제731 부대 죄증 진열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이 서적은 역사 기록과 문학 서술을 결합하고 기밀 해제 문서를 바탕으로 일본 침략군 제731 부대의 비밀 실험, 특별 이송, 인체 생체 실험 등 극악한 범죄의 역사적 진실을 체계적으로 복원했습니다. 저자가 30여 년간 국경을 넘어 증거를 수집하고 진열관 건립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담아 국내외 학자들이 함께 진실을 찾고 평화를 수호해온 과정을 기록했으며 일부 독점 공개 내용과 희귀 역사 사진도 최초로 수록했습니다. 중국 흑하시와 러시아 블라고베센스크를 연결하는 국경 간 케이블카 공사가 완료됐으며 현재 프로젝트 전체 진행률이 9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운행을 마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로 국경 간 케이블카는 이중 객실 설계를 채택해 한 개 객실당 최대 11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의 최고 운행 속도는 초당 12m에 달하며 흑하에서 러시아 맞은편까지 이동하는 데 단 6분에서 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올해 12월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식 가동될 예정이며 정식 운영 후 년간 승객 수송 능력이 26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국경 간 케이블카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장시간 통관을 실현할 예정으로 중로 양국 간의

인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만들 전망입니다. 제16회 중로문화장터가 일전 러시아 아무르주 블라고베센스크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문화장터 행사는 중로 양국 6개 도시 간의 연동으로 구축됐으며 흑룡강성과 아무르주 간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 측은 흑하시를 주회장으로, 목당강시와 감옥사시를 분회장으로 설치했습니다. 흑하와 블라고베센스크, 목당강과 블라디보스토크, 감옥사와 하바롭스크가 각각 결연해 이른 6개의 특색 있는 행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폐막식은 8월 8일 흑하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통지를 발표해 2026년 전국 기술인재 양성기관의 학제별 모집 목표를 125만 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양성기관은 취업 및 직업훈련 의사가 있는 농촌 전출 취업노동자, 미취업 졸업 고교대학생, 등록 실업자, 취업 취약계층 등 중점 대상군을 위해 인공지능, 첨단 제조, 적어도 경제, 신에너지 자동차, 건강 요양 서비스 등 중점 분야의 시장 수요와 직업 능력 요건에 맞춰 교육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성기관은 산학융합과 학교기업협력을 심화하여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에 대응한 학과 배치를 최적화하고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 선도기업과 협력해 산업특화대학과 실습기지를 공동구축하고 주문식 맞춤형 양성과정이나 기업 명칭을 딴 특별반을 개설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수요 대상자 특성에 맞춰 전일제 양성, 비전일제 양성, 직업능력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58번째 시간입니다.

0: 잠깐 기다려요.
1: 줄곧 여전사를 살펴보던 천혜애가 갑자기 소리치며 구들에서 맨발로 훌쩍 뛰어내렸다. 백운이 무슨 영문인지 알아채기도 전에 천혜애는 벌써 그의 앞에 서 있었다.
0: 제가 가죠. 제가 언니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죠.
1: 그는 당돌하게 말하였다. 백운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처녀애의 갸름한 얼굴은 누렇게 여유였다. 어깨 뒤에는 곱누른 머리카락을 외태로 가늘게 따드리웠고 옷은 누덕누덕 기워서 비죽비죽 살이 보였다. 그러나 그의 크지 않은 까만 눈만은 마치 불길이 이글거리는 듯 보통 처녀애들의 천진난만한 부드러운 빛이 아니라 굳세고 그윽한 그리고 날카로운 빛을 내뿜고 있어 조용하고 파리한 얼굴에 담대하고 용감한 기백을 보여주고 있었다. 배구는 감동되어 귀여운 그 애의 작은 손을 끌어당기며 친절하게 달래였다.
2: 귀여운 애야, 넌 아직 어려. 이렇게 어두운데 넌 못 가.
0: 아니에요, 전 갈 수 있어요. 난 길을 환히 알아요. 어느 곳으로 강을 건널 만한지 눈 감고도 알아요. 가자요, 어서. 네?
1: 그는 다짜고짜 바지가랭이를 재빨리 무릎 위까지 걷어올리고 힝하니 밖으로 나갔다. 그의 행동을 본 배구는 그것이 단순한 아이들의 충동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몹시 기뻤다. 그는 눈길을 아주머니에게 돌렸다. 아주머니는 잠깐 주믿거리더니 급히 헌마대를 하나 찾아서 딸의 몸에 콧가를 해씌우며 신신당부하였다.
3: 얘야, 부디 조심하거라. 어? 건네주고는 인차 돌아서라.
2: 마음 놓으세요.
1: 배구는 아주머니를 위안하였다.
2: 우리가 길에서 애를 돌보죠. 강을 건너면 곧 돌려보내겠어요.
1: 아주머니는 어둠 속에 눈길을 던지고 주르륵 주르륵 쏟아지는 빗소리와 개짖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죄어들어 가슴이 세차게 툭툭 뛰었다. 이윽고 몸을 돌리던 그는 부뚜막에 올려놓은 군모를 보고 급히 달려가 집어들고 밖으로 뒤쫓아 나갔다. 그러나 그는 인차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백운의 모습은 어둠 속에 자자들어 보이지 않았다. 어디 가서 찾겠는가? 그는 하는 수 없이 되돌아 들어와서 부뚜막에 앉아 두 손으로 군모를 가슴에 갖다 대고 물이 흥건히 괴인 백운이가 서 있던 봉당을 지켜보았다.
3: 딸의 소식을 왜 물어보지 않았던가? 괜찮아, 그 애가 물어보겠지.
1: 그는 가슴이 떨리어 훌쩍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빗방울은 사정없이 백양나뭇잎을 뚫고 나무 줄기를 따라 아래로 줄줄 흘러내렸다. 우의 풀밭은 한 곳도 마른 데 없이 물이 질벅하였다. 비는 끊임없이 쫙쫙 퍼붓는다. 부상을 당해본 사람들은 상처가 찬물이 잠기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붕대가 흠뻑 젖어들었다. 젊은 전사 몇 명은 아픔으로 하여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우란과 서너 명의 뇨 간호원들은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 친절한 권고와 위안으로 어떻게 그 모진 고통을 멈추겠는가. 왕동해는 상처가 매우 위중하였다. 입술은 깨물어 터졌고 검붓던 얼굴은 하얘졌다. 식은 땀방울이 빗물과 범벅이 되어 줄줄 흘러내렸다. 큼직한 두 손에 꽉 움켜쥐었던 모래는 거의 가루로 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그가 유일하게 느낀 것은 자기 상처의 고통만이 아니었다. 그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은 전우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과 그러하여 간호원들이 괴로워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의 동생뻘이 아닌가. 왕동해는 아픔을 참지 못해 못해기는 나으린 전사의 곁에 다가가서 그를 품에 꼭 끌어안고 부드럽게 다일렀다.
4: 쇼마, 조금만 참아. 강을 건너면 일없어.
1: 그 어린 전사는 열이 올라 온몸이 불덩어리 같았다. 번쩍하고 지나가는 번개불빛에 백지같이 하얗게 질린 그의 애어린 얼굴이 보였다. 그는 흑흑 흐느꼈다.
5: 대장동지, 절 내버려 두세요. 저에게 한방 쏴요. 동지들은 혁명을 해야 하잖아요.
1: 왕동해는 그를 더욱 꽉 끌어안고 격동되어 말하였다.
4: 쇼마, 그 딸의 말을 걷어치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놈들을 치는 동무가 여기까지 상처를 못 견딜라고. 우리 발로 본 전사는 모두 억센 사람들이.

0: 백운과 두 전사가 길잡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모두들 귀를 감구고 왕동해가 진명성치위원회에게서 들은 홍근 장정 이야기인 용감히 대도하를 건너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길잡이를 데려왔다는 말을 듣고 기뻐서 모여든 사람들은 그가 몹시 여인 애어린 처녀애인 것을 보고 얼마간 실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백운의 침착성과 일솜씨를 믿고 있었다. 처녀애는 사람들 속에 서서 기쁨과 놀라움에 가득 찬 표정을 짓고 낯은 설지만 무척 다정스러운 사람들을 빙 둘러보았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서서 혹시 어떤 전사가 자기를 못 미도하는 기색을 보일 때면 그렇지 않다는 듯 도전적인 눈길로 그 전사를 흘겨보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왕동해는 대뜸 이 처녀애에게 믿음이 갔다. 그는 친절히 물었다.
1: 얘야, 강을 건널 만한 물복을 아니?
2: 네, 알아요.
0: 처녀애는 이 사람의 말에서 불신임이 아니라 끝없이 따뜻한 인정을 느꼈다.
2: 여기서 얼마나 멀어?
0: 우라는 매우 조급해하였다. 처녀애는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휙돌려 우란을 바라보았다. 말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비로소 여기에 많은 여전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2: 그닥 멀지 않아요. 저 돈독만 넘어서면 돼요.
0: 처녀애는 왕동해의 옷이 빗물에 푹 젖은 것을 보더니 불이 나게 자기가 쓰고 있던 마대를 벗으며 친절하게 권하였다.
2: 자, 쓰세요.
1: 아니, 아니. 넌 옷이 한 벌밖에 없지 않냐? 그것도 귀신 것을. 난 괜찮아. 자.
0: 원동해는 기특해하며 다시 그에게 잘 씌워주었다. 그 사이에 동무들은 모두 강 건널 자비를 끝냈다. 검은 그림자 한 줄이 다시 움직여 나갔다. 처녀애는 벌판에서 여기저기를 헤매며 길을 찾느라고 가시 덩굴에도 걸리고 때로 물 웅뎅이에도 빠졌다. 그의 옷은 더욱 볼품없이 찢어지고 손발에도 피가 흘렀다. 그러나 처녀애는 아무 소리 없었다. 한 번은 그가 흙감탕 속에 빠져들어가서 여럿이 가진 힘을 다 써서 겨우 끌어내었다. 하지만 그가 쓰고 있던 마대만은 흙탕 속에 감겨 들어가 버려 건져낼 수 없었다. 그는 온몸에 흙칠을 하였으나 계속 발걸음을 재촉하여 앞으로 걸어 나아갔다. 끝내 강을 건널 수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곳은 물이 허리밖에 차지 않았다. 그것은 강물이 여기 와서 수면이 넓어지며 두 갈래로 갈라져 흘러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순조롭게 강을 건넜다. 안도의 숨을 쉬고 앞을 다투어 처녀애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시하였다. 처녀애는 도리어 부끄러워 어쩔 바를 몰라 하였다. 헤어지게 되자 처녀애는 갑자기 백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2: 언니,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알려주겠어요?
3: 알려주고 말고 내가 아는 것이라며 말이야.
0: 백운은 그의 여윈 어깨를 끌어안았다.
2: 저의 언니를 알아요?
3: 언니가 무엇을 하느냐?
2: 그는 공산당원이에요.
0: 모두들 놀라와서 모여들었다.
2: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0: 얘기하러? 그래, 언니는 어디 있는데?
1: 우란이 앞질로 물었다. 천혜는 고개를 숙이고 나직이 이야기하였다.
2: 언니는 아저씨와 함께 갔어요. 그들이 떠난 후 놈들이 우리 집에 그들을 붙잡으려고 달려들어서 공산당이라고 했어요. 언닌 떠나간 지 몇 년 잘 되지만 소식 하나 없어요.
1: 그는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2: 듣자니까 발로군은 모두 공산당이라고 하더군요. 언니를 알아요? 제 생각엔 언니도 군대가 된 것 같아요.
1: 배구는 이 일이 놀랍고도 기뻤다. 그는 비록 집이 내양에 있다는 동무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으나 그래도 행여나 하여 물었다.
2: 언니 이름이 뭐야? 성매, 조성매라고 불러요. 아저씨는 기철공이에요. 철공이라고도 불러요.
1: 우란이 뒤미쳐 물었다. 모두들 서로 물어보았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천혜는 실망해서 얼굴에 그늘을 지었다. 배구는 친절하게 그를 위안하였다.
3: 예, 팔로군에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는 언니와 아저씨를 모르겠구나. 아, 걱정하지 마라. 돌아가면 꼭 알아보고 너희 집 형편을 죄다 알려주겠어.
1: 천혜는 여간 실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몹시 기뻤다. 그는 언니도 바로 이 뇌전사들 가운데의 한 사람이며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자신도 웬일인지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며 군복 입은 이 사람들 곁을 떠나기가 아쉬워 집에 돌아가기 싫어졌다. 그가 나서 자라난 집은 지금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이 사람들을 따라서 언니를 찾아가면 그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그는 돌아섰다. 자애로운 어머니와 늙고 병들어 누운 아버지 그리고 나이 어린 동생이 생각났던 것이다. 사람들은 강물이 번뜩이는 빛을 빌어 어슴푸레한 그의 자그마한 뒷모습을 말없이 바래주었다. 배구는 불현듯 처녀의 이름조차 물어보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나서 급히 달려갔다. 그러나 처녀에는 벌써 강 한 줄기를 건넜다. 배구는 기슭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4: 얘야! 네 이름이 뭔지 알려주렴.
1: 검은 그림자는 돌아섰다. 눈부시는 번갯불이 번쩍하고 지나갔다. 그의 여인 얼굴이 똑똑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전사들은 그의 모습을 머릿속 깊이 아로새겼다. 천혜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2: 성혜! 조성혜예요!
1: 꽈르릉 하고 세찬 우레가 터지며 천혜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수연이가 구에서 떠날 때에는 해가 서너 발이나 떠올랐다. 성매가 희생된 후 수연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의 대부분 사업은 놈들의 가까이에서 진행되어 왕관장같이 적들의 거점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는 발길이 매우 드물게 미쳤었다. 어머니가 불행을 겪은 후 그는 집에 한번 다녀갔다. 원래 구에서는 그대로 집에 남아서 어머니를 며칠간 시중 들라고 하였는데 어머니가 한사코 반대하고 또 화자와 몇몇 여자들이 도와주는 것을 보았으므로 하는 수 없이 떠나고 말았다. 요즘 밖에서의 사업이 긴장하다 보니 집도 까맣게 잊어먹고 어머니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집으로 돌아가노라니 그의 가슴속은 후두워지고 한시바삐 어머니 곁으로 날아갈 수 없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다.

수연은 그동안 키가 더 자라지는 않았으나 결코 작은 키는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와 키가 어슷비슷하였고 몸은 훨씬 더 실팍해 보였다. 길을 걸을 때면 여전히 기운차게 활개를 치며 빨리 걸었고 산을 오르내려도 몸을 앞으로 쑥 구부리거나 뒤로 썩 제끼는 일이 없이 마치도 평지를 걷는 것 같이 걸었다. 지금도 그는 이미 10여리를 걸어왔으나 조금도 숨가빠하지 않고 다만 얼굴이 간빛으로 발그레해지고 목덜미가 약간 축축해졌을 뿐이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5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초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